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0: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소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흥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6분경 남대 서양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해역에 리히터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정릉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작업 구간도 부쩍 늘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시작 된 정체가 작업 지점인 한남대교 부근까지 내내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에도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7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한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깨끗이 씻고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수건을 양쪽 어깨로 번갈아 돌리면서 이렇게 외치죠. 아비오! 노란색 트레이닝.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주말까지 조금만 더 가볼까요?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면서요. 아비야!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스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9월 3일 목요일 첫 곡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이수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 고작 34이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 빼야죠. 33이죠. 지금 생각해도 참 젊은 나이인데요. 그 시절에는 이수령을 따라하면서 무도인을 꿈꾸던 아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 친구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까만 띠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거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도 가끔 하죠. 유튜버나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0: 때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봅니다. 자,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멋진 DJ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들으신 곡목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TBS 라디오 암촌의 복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 어느 분이 제게 그 인스타그램 제가 직접 그 관리자냐고. 아니요. 현우 PD가 관리자입니다. 아무튼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사진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공연 소식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제 함디가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바빠요.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게 한 4시간만 더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의견, 사진,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혜지 아나운서는 그래도 사연을 안 보내시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작업과 돌발 상황이 동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있습니다. 작업에 사고 차량들도 서 있어서 부근 2, 3차로만 통행이 가능한데요. 그 여파로 정체 길이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성산대교부터 한강대교 부근까지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를 조금 간 지점 하위 한개 차로 쪽에서 현재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구리시계부터 이어집니다. 또 서부간 선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는 성산대교 남단 이후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 습도는 6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오늘 남편의 복숭아 가족분들과 마음 따뜻한 두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하실 시간이요. 자,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트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 나옵니다. 오늘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전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일대로는 일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점심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에는 정체길이 1시간 전보다 전반적으로 줄었는데요.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가는 길 청북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 쪽에 있던 고장난 화물차 방금 전에 이동하면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는 주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불꽃축제가 진행되면서 교통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에 원효대교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밤 9시 20분까지는 노들섬 정류소 두 곳과 또 한강대교 위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 버스 노선이 무정차 통과할 예정인데요. 일대 도로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이동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 습도는 53%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다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진땀을 빼는 순간 바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 앞에 섰을 때라고 하죠. 녹색불은 켜졌는데 맞은편 차는 쌩쌩 달려오고 언제 가야 하나 눈치만 보다가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 마음이 더 초조해집니다. 비보호 구간은 초록불이 켜져 있어도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사고가 나면 책임도 온전히 내 몫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비보호 구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방향등을 켜고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 지금은 투자를 멈추세요. 딱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너무 서두르지도 또 너무 망설이지도 않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 비보호 구간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대를 꺾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오늘 참 하늘이 맑고 햇살이 좋죠. 오늘 첫 곡, 케이시의 어느 햇살 좋은 날, 이 노래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가정경제에도 때로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비보호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집은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는 말에서 비보호 구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초보 운전일 때 뒤에서 경적 소리만 나도 아 이거 나한테 하는 건가? 막
2: 맞아.
0: 긴장이 되더라고요. 안 끼워주는 운전자가 굉장히 야속하기도 하고. 두 분은 운전할 때 제일 화나는 순간이 언제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오다 그랬는데
0: 네.
2: 이제 생방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꼭
0: 그쵸.
2: 이렇게 앞에서 끼어들게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어요.
0: 네.
2: 보면 너무
0: 순간.
2: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0: 네.
2: 저는 계속 줄을 서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런 운전자들 볼때 너무 화가 나서
0: 네.
2: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좀 많아요.
0: 네, 그쵸. 서로서로 조금만 양보해주면 참 좋을
2: 네.
0: 텐데.
2: 네, 맞아요.
0: 팀장님 어떠세요?
3: 저는 그 운전할 때
0: 네.
3: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0: 아!
3: 빨리 가라고
0: 너무
3: 식으로.
0: 조급하잖아요,
2: 있는
0: 그럴
2: 거.
0: 때면.
3: 네. 그러니까 막 이것도 안 하고 아니면 그뒤 바짝 해가지고 빨리 이제 비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0: 네.
3: 옆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0: 그러니까.
3: 굳이 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2: 너무 천천히
3: 이런 게
2: 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3: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양반 운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2: 네.
0: 되게 천천히 저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바짝 오는 차들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시그널 놓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2: 아,
0: 차들.
2: 맞아요.
3: 네, 맞아요.
2: 네.
0: 이런 경우는 또 사고 위험이
2: 네,
0: 높을 수
2: 너무 깜짝 놀라죠.
0: 있으니까, 좀 운전하실 때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도 기존 4조 3,400억 원에서 6조 9,8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집인 접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신규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대면 판매를 중단했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자체 제한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66%에서 7.36%까지 올랐습니다. 연말에는 최고금리가 8%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단 파산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가 찬성했습니다. 법정 가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겁니다. 당초 5,032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 대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홈플러스가 관계인 집회 직전까지 분할 상환 동의율을 66.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회생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쪽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납품 거부 가능성과 영업기반 축소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13일 다시 문을 연 67개 점포의 매출은 영업 중단 이전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른바 8주 룰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이후 사고를 겪은 경상 환자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사고는 기존처럼 치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환자가 먼저 부담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리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병호 팀장인 김미정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은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관악구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보험료. 제대로 된 점검으로 새는 돈은 맞고 보장은 든든하게 채우자입니다.
0: 아, 공감이 됩니다.
1: 네. 그 수입은 들쑥날쑥한데 보험료는 매달 따박따박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지하자니 불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오늘은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놓치지 않는 보험 점검. 그리고 50대라면 꼭 함께 챙겨야 할 노후 준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0: 저는 신림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대에 피자집 알바를 하다가 만났는데요. 이젠 기억도 아득한 30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1: 저기요, 오늘 면접 보고 새로 오신 분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요? 긴장 풀어요.
2: 아, 네. 제가 이런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서 실수할까봐 조금 떨리네요.
1: 에휴, 저도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옆에서 싹 다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0: 20대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점장님 목소리, 그죠? 남편이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첫눈에 반했었다고요. 그 시절엔 정말 천사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일도 척척 다 가르쳐주고 굳은 일은 자기가 다 도맡아 하면서 저를 챙겨줬거든요. 사실 제 타입은 아니었는데 그 듬직함과 다정함에 스며들어서 어쩌다 보니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네요.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고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꿈꾸던 작은 마트의 주인이 됐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땐 제법 장사도 잘 됐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배달 앱까지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 여보, 이번 달은 참 빠듯하네. 물건 대금 결제하고 월세 내고 공과금 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쥐꼬리만하다. 근데 여보, 우리 보험료가 무슨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나가지? 이거 통장 내역 좀 확인해봐봐.
2: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많이 나가도 한 7, 80만 원 나가겠지. 150만 원은 무슨. 어디 봐봐요. 어? 진짜네?
0: 자동이체로 이것저것 빠져나가다 보니 150만 원이라 되는 줄 몰랐습니다.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해지하자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프거나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걱정도 됩니다. 아, 게다가 이제는 노후 준비도 조금씩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 보험료로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저희 4인 가족 보험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도와주세요. 아, 정말 수입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보험료죠. 해지하자니 아깝고 유지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보험은 이제 다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0: 그쵸?
1: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결국 오래 유지하기 힘듭니다.
0: 그쵸?
1: 일반적으로 뭐 소득의 10에서 12%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족 구성원, 나이, 부채, 자녀 교육비 상황에 따라 또 다 다르죠, 가정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그리고 그 보험료만큼 꼭 필요한 보장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0: 그렇죠. 너무 무리해서 또 보험을 들다 보면 또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직장인이야 뭐 월급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비교적 고정 지출의 기준을 좀 삼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 근로소득자 가정보다 자영업자 가정들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자영업자 분들은 수입이 좀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0: 그쵸.
2: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 소득의 10%다, 12%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보다는 경기가 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암, 뇌, 심장, 이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먼저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간병비 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뭐 소득의 평균치 같은 걸 좀 계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1년치 네. 평균치를 계산해 보셔서 그거에 맞춰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0: 네.
1: 대신에 뭐 소득이 좋을 때는 보험을 또 많이 늘렸다가 나중에 그 매출이 줄면은 보험료가 또 부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보험료가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10년, 20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사연자님 보험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2: 네, 이제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지출이 이제 부담이 확 되신 거예요. 원래 보통은 그렇게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의견을 좀 자문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험회사 다니는 지인 설계사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오래된 보험이니까 이건 무조건 좋은 거다. 아무리 납입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유지를 해라.

0: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분은 지금 보험은 좀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변을 들으시니까 이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셨던 거예요.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이 사람 말 들으면 또이 말이 맞는 것
0: 네.
1: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보험도 자기만의 좀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 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2: 네, 청취자님은 그 의료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하고 또 건강보험, 종신보험, 뭐 운전자, 주택화재 요렇게 5건에 매월 6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고
1: 네.
2: 남편분은 이제 동일하게 의료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요렇게 이제 가입 중이셨는데 두분 보험료가 합쳐서 매월 100만 원씩 넘는 금액을
1: 많이
2: 지출하고
1: 나가네요.
2: 계셨어요.
1: 네.
2: 그런데 중요한 건두 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가입한 지 15년 된 오래된 보험들도 있었습니다.
1: 근데 15년이나 좀 유지하셨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 보험이었던 거 아니에요?
0: 네, 물론 이제 보험이 오래되면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어요. 우리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제 15년 정도 유지하신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종합보험이었는데요. 이 종합보험 안에 있는 실손 의료비는 당시에 사실은 가입 조건이 좋은 1세대 실손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1: 네.
0: 그래서 실손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두고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실손보험보다 이제 종합보험 형태니까 실손특약 외에 다른 이제 진단이나 수술 이런 특약들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뇌출혈, 뭐 급성심근경색, 암, 뭐 입원비 이런 특약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 그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0: 맞아요.
1: 보험료가.
0: 그래서 아마 가입할 당시에는 사실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무려 5회나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1: 아이고.
0: 계속 올라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또 인상이 되겠죠. 근데 갱신형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그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었어요.
1: 가뜩이나 지금 이제 수입이 좀 줄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0: 맞아요.
1: 이렇게 계속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은 굉장히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이 갱신형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면 해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2: 네, 보험은 또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유지 아니면 해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 그쵸.
2: 실제로는 상품의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특약을 삭제하거나 주 보험을 줄이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험 상품의 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 주권을 확인하셔야 되고
1: 네.
2: 보험회사에 어떤 특약을 삭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취자님은 처음부터 보험 전체를 유지하거나 아예 해지하는 두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나씩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되게 좋네요. 저는 무조건 그냥 해지 아니면 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약을 하나씩 삭제할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또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은 게
0: 네,
1: 아닌가라는
0: 맞아요.
1: 생각도 드네요.
0: 네. 특히나 아마 뭐 10년 전, 15년 전에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분명히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1: 잊혀지죠.
0: 일주일 전에 이야기 들은 것도
1: 아니,
0: 까먹는 경우
1: 어제 점심에
0: 많잖아요.
1: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0: 맞아요.
1: 나는데.
0: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은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이제 매달 매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족의 상황도 달라지고, 소득도 달라지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에 한 번은 내 보험을 좀 꺼내서 점검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다만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거는 보험을 점검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을 먼저 가지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험이면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나한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특약만 삭제해서 좋은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고 불필요한 부분만 변경하는 이런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한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님 부부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특약만 좀 조정을 하신 건가요?
2: 네, 기존 보험에 이제 특히 의료 실손은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살펴봤고 그 이유는 이제 3년 전부터 두 분이 있으면 고지혈,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복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잦은 통원 치료도 많으셔가지고 최대한 실손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0: 점검했고, 다만 실손 특약 외에 갱신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약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뇌출혈, 심근경색,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좁던가 활용 가능성이 낮은 그런 특약들이 있어요.
1: 네.
0: 뭐 입원 일당이라든가.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선순위가 제일 좋거든요. 우선순위
1: 우선순위.
0: 나한테 맞게끔.
1: 네.
0: 그러니까 보험료만 많이 내면서 실제 필요한 보장과 거리가 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보험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말로만 들으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험증권을 펼쳐놓으면은 이게 뭐가 좋은 특약이고 나한테 필요한 건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 네.
1: 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2: 네.
1: 자, 그러면 사연자님 부부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2: 네, 어쩌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좋은 건 남기고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거는 줄이는 형태로
1: 네.
2: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1: 어려워요.
2: 네, 맞아요. 그 청취자님 부부가 가지고 있는 실손을 일단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1: 네.
2: 이제 그 안에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갱신형 특약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1: 맞아요.
2: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부분들, 요런 특약들을 삭제하는 그 형태로 조정을 좀 하는 걸로 안내를 드렸는데,
1: 네.
2: 이렇게 이제 기존 보험을 좀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가 꼭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줄인 다음에 정작 필요한 보장이 없어지면,
1: 그쵸.
2: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으로 보였던 혈관 보장, 요런 부분은 좀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1: 이게 아무래도 뭐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은 그 특약 이름 하나만 봐도 그 보장 범위가 굉장히
2: 네,
1: 달라지잖아요.
2: 맞아요.
1: 청취자분들이 보험 점검할 때좀 어떤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0: 그 뇌진단으로 예를 들면 그 상품 특약의 뇌출혈인지 뇌혈관 질환인지 뇌졸중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심장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인지 허혈성인지 이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 좀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좀
0: 그렇죠.
1: 보셔야 되네요.
0: 이름만 보고 뇌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심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약관을 통해서 실제 어떤 특약이 보장을 받는지, 어떤 범위에서 보장을 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진단비, 수술비도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진단 자금은 최초 1회, 한 번만 지급합니다. 네. 근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재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1: 그쵸.
0: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술비는 또 반복 지급되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보험료를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진단비만 무조건 많이 넣을 게 아니라 수술비까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2: 네네.
1: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한 보장을 가성비 있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2: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많은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이미 내가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중복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되고요.
1: 그쵸.
2: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 그쵸.
2: 이렇게 부족한 부분만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암보험이 있는데도 또 새롭게 암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뭐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 이런 것들 중복해서 가입하시는 사례들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 점검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개수가 좀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2: 네.
1: 기존에 다른 보험에는 또 문제가 없었나요?
0: 네, 기존 보험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그두 부의 그 종신보험은 자녀가 다 성인이라서 두분다 사망보장보다는 노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입한 종신보험은 현재 재무상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데, 굳이 내가 오래됐다고 해도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저축하고, 그 해지 환급금으로 차라리 다른 데또 필요한 용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1: 좀 아까워서.
0: 그쵸. 아깝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불필요하다면 그게 더 아깝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부족한 혈관 보장, 뭐 필요한 보장을 보완했더니 두분 원래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1: 네.
0: 5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1: 오, 많이
0: 했습니다.
1: 줄었다.
0: 네.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보험료는 뭐 나이, 상품, 특약, 그 병력 상태,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보장은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보험료를 낮춰서 저축을 하고 현금 흐름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1: 그렇죠. 두 분이 합쳐서 한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가 50만 원으로 줄었다면은 이게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2: 네.
1: 결국 보험 점검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조건 해지부터가 아니라 확인하고 좀 정리하고 보완하는 순서로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인이 된 자녀 두 분의 보험은 또 어떻게 도와드렸어요?
2: 네. 자녀는 각각 20만 원대로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실손이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 한 건 이렇게 가입 중인데.
1: 종신보험을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가족들 다.
2: 네.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일단은 그 50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20만 원과 사회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자녀들의 기준에서 20만 원은 굉장히 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보험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대 자녀 앞으로 사망보장이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기존의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만 좀 불필요한 특약들 좀 삭제하는 형태로 해서 총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험료를 딱 절반으로 줄여드렸고요. 이 정도의 보험만 유지를 해도 자녀들은 충분히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연금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보험사마다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은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사업 비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상품에 가입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내드려서 정리할 수 있도록 권해드렸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줄인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당장 보험료를 줄였으면 네. 또 그냥 냅두면 그냥 소비하기 그렇죠. 또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은 5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도 이제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50대면. 그래서 매월 50만 원을 절감했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 600만 원이고 5년이면 3천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 모일 수 있어요. 그 결과 뭐 저축 결과에 따라서 금리라든가 수익에 따라서 더 많이 더 발생될 수 있고요.
1: 네.
0: 보험료는 이제 줄인 그 돈을 꾸준히 노후 자금으로 쌓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였다고 해서 보장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남겨두고 절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연금, 노후 준비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매달 숨만 쉬어도 보험료로만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 150만 원인 관악구에 사신 50대 청취자님의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우리 집도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하면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보험 보장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10년, 20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사연자님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더니 부부보험이야 50만 원대로 그리고 자녀보험 20만 원을 줄여서 무려 월 7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윳돈이 생겨서 노후 설계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보험 점검하고 싶다. 나도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고민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7422님이 저 비상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비상금 크네요. 은행에 두려니까 이 투자하려니까 고민이 돼서 혹시 시골에 작은 세컨하우스를 원하는데 좋은 투자 방법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는데 일단 뭐 비상금이 5천만 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거 집에서 들으셔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셔도
2: 되는
1: 건가?
2: 합의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으시겠네요.
1: 혹시 두 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2: 근데 뭐 세컨하우스 누구나 꿈꾸는 드림이죠. 저도 뭐 항상 꿈꾸고 있는데 사실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바로 이제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으니까 네. 이 돈을 좀 잘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의 상황에 맞게 하자니 뭐 1년, 2년 안에 돈을 많이 불릴 수는 없겠고.
1: 그렇죠.
2: 뭐 사람이 욕심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계획이에요. 내가 뭐 3년 뒤, 5년 뒤, 몇 년 뒤에 이제 세컨하우스를 구입을 할 것이냐.
1: 뭐 지금 당장 사시는 게 아니라면.
2: 네. 그쵸? 지금 당장 사시면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5천만 원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3년, 5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정한다면 기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조금 넉넉하게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통해서 좀 추가 수익을 얻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뒤에 당장 뭐 나는 구입을 해야

0: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자를 불려 나가시는
1: 뭐
0: 거를 더
1: 저축을 하시거나,
0: 그렇죠.
1: 네.
0: 그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목표 연도를 좀 설정을 먼저 하시고 나서,
0: 그게
1: 그리고
0: 가장
1: 나서 예,
0: 먼저예요.
1: 투자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또 기다릴게요.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10cm 노래입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0: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머니특별시는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상담신청 문자번호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2277님 또 2642님 4304님도 궁금하다고 많이 문자 주시는데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민원은 544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10년 전쯤 가족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한 뒤 뭐 큰 병도 없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거의 없어서 보험증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매달 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보험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건지 필요할 때 점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지금 굳이 점검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보험 점검은 꼭 미리미리 해야 하는 걸까요?
1: 네, 이 보험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처럼 고장난 이후에 정비소를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즉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보험 가입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다 됐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0: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네. 네.
1: 뭐 언제 가입했는지조차 모르고 네. 그냥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상 사실 제가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한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 그러면 시간도 손해고 돈도 손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굳이 그 보험 증권을 펼쳐보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보험 점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네.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험 점검 네.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0: 좋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2: 네. 첫 번째, 보험료가 월 소득의 15% 이상이다.
0: 모르겠어요.
2: 네. 그죠? 계산 안 해보셨죠?
0: 실패. 첫 번째부터 실패.
3: 모르는 네.
2: 잘 몰라요, 대부분. 네. 계산 안 해봐서. 두 번째, 우리 집 보험료가 총 얼마인지 모른다.
0: 네.
2: 뭐 정확히 50만 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보험 점검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아는 사람한테만 맡겨놨다.
0: 네.
1: 이어서 네 번째, 이건 아마 대부분 해당되시지 않을까요? 보험 증권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0: 네.
1: 다섯 번째, 전화로 권유받거나 홈쇼핑, 광고를 보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
0: 이건 아니에요. 네.
1: 이건 아니세요?
0: 이건 아니에요.
1: 앞에 거는 다 해당 사항이 있으셨나 봐요.
0: 계속하시죠.
1: 네. 네. 여섯 번째, 내 보험이 몇 세까지 보장되는지, 몇 년 납입인지 바로 딱 떠오르지 않는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매달 저축하는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지금 언급해드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와 해당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보험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0: 아까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섯 개나 해당이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 저처럼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제발. 자, 본격적으로 그럼 점검하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네, 드리겠습니다.
0: 네.
2: 오늘은 그 보너스 문제로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하로 퀴즈 질문 드릴게요.
0: 좋아요.
2: 네, 가입한 지 10년 넘은 보험은 절대 손대지 말고 무조건 유지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보너스는 문제가 많네요. 당연히 X죠.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틀릴 수가 없죠.
1: 그쵸?
2: 너무 쉽죠. 네. 네. 보험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험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핸드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0: 네.
2: 그렇죠? 오래된 보험도 그냥 방치할수록 문제를 발견하는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안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보험. 뭐 내 출혈만 보장되고 내경색은 안 되고 그리고 심근경색은 되고 협증은 안 되고

0: 그리고 뭐가 빠져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실손 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고 상해
1: 아이고.
0: 보장이 막세 건씩 가입되어 있고
1: 총체적
0: 네,
1: 낭군이네요.
0: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은 아프기 전에 미리 확인만 하면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1: 네, 또 중요한 것이 이 보험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뒤에는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2: 아, 아무 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1: 맞아요. 그런데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같은 보험료로 내는데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이러면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2: 그쵸.
1: 그래서 건강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가입이 제한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를 더 남들보다 비싸게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보험 점검은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셔야만 가장 점검받기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2: 결국 보험은 사고가 나고 나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1: 네.
2: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은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2: 네.
0: 가족의 상황도 변할 거고요. 소득도 변할 거고요. 또 의료기술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2: 그쵸.
0: 신약 신기술을 또 보장받는 그 혜택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 많거든요.
2: 네.
0: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내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보험도 함께 점검해 주셔야 되고 특히 5년 이상 보험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든가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된 보험들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점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이제 또 연말이면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시니까 그
1: 네.
2: 받으시기 전에 또 한번 보험도
1: 네.
2: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보험 가입도 다 해뒀고 지금 아픈 것도 없는데 굳이 보험 점검을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단 보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검해야 건강할 때 점검해야 선택지가 더 넓고 이게 병력이 생기고 나면 가입이 좀 제한이 되니까요. 가입하고 오랫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보장 내용들이 있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 드립니다. 5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좀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0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몇년 전에 보험을 거의 해지하고 지금은 실손보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주변에 암이나 뇌, 심장질환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건강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다시 보험을 준비하자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고 또 해지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보장만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50대 분들이 많이 고민하신 부분인데 특히 청취자님처럼 보험료가 부담되면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실손보험만 남겨두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2: 네.
0: 지금처럼 무조건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2: 그쵸.
0: 큰 위험부터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젊었을 때 보험을 준비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20, 30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장기간 준비한다는 개념이 강했다면
2: 네.
0: 50대부터는 앞으로 이 보험료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 소득까지 생각을 하셔야
2: 그쵸.
0: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실손보험을 이제 유지를 하고 암이나 심장 이런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보장도 준비를 하고 이왕이면 간병보험까지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질병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2: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질병 위주로 일단 준비하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실손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실손보험은 이제 제2의 건강보험이죠.
2: 네.
0: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암이나 이제 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쉬어야 되고,
2: 아,
0: 소득도 줄어들기도
2: 생활비가 또
0: 하고,
2: 들어갈
0: 또
2: 수
0: 간병비도
2: 있으니까.
0: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 네.
0: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이제 보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나 생활비 같은 경제적인 공백에서는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0대에는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단비 위주의 보장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 진단비를 받으시면 또 그거를 생활비로 맞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50대가 보험을 새로 준비한다면 좀 가장 먼저 어떤 보장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1: 네. 이제 50대 남성분이 보험을 새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실손보험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시에 보험료 인상이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환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정답은 없지만 내 상황에 맞게 충분히 어떻게 할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 보장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암 진단비의 크기라든지 보장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심장질환, 뇌질환 관련된 보장을 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뇌출혈 진단처럼 내려가는 혈관이 터졌을 때만 보상받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보장이 좀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든지 그보다 더 폭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도 다 보장이 가능한지 이렇게 보장의 범위를 한번 또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겠죠. 네.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이게 사실 50대쯤 돼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면은 이렇게 납입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좀 다들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갱신형도 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이게 비갱신형으로 할지 갱신형으로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1: 네, 뭐가 좋다 나쁘다의 이제 의미는 아니고요. 좀 다름이 있는데요. 이 갱신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납입을 뭐 소위 말해 평생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잖아요. 그쵸. 이 부분은 또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갱신형의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는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정해진 보험료 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납입의 종료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대라고 하시면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 은퇴가 사실 뭐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갱신형을 선택을 할지 비갱신형을 선택을 할지 이제 꼼꼼히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2: 그렇죠.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기존 보험을 정리하신 분들은 조급한 마음에 무조건 다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좀 실손 보험을 가장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큰 위험부터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집어주신다면요.
1: 뭐 요즘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사실 내 월급 빼곤 다 올라요.
2: 내 월급만 빼고.
1: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소득을 올리는 건 어렵지만 네. 우리가 이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점검을 통해서 지출을 먼저 줄이는 형태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0: 이제 9월, 10월, 11월 되면 제일 많이 건강검진이거든요.
2: 그렇죠.
0: 직장인데 건강검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건강검진상 이상이 나왔으면 보험 리모델링도 하기 어렵거든요. 항상 건강검진 하기 전에 네. 보험 정보를 먼저 받고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2: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 보험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304님은 저는 60년생 남자입니다. 월 보험료는 110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적당한 건가요?
1: 너무 많죠.
0: 너무 많죠. 60세 네. 이후에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힘들죠.
2: 자 이렇게 좀 내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싶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특별시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보험 여건을 뭐 하나씩 뜯어보는 거는 또 네. 어렵고 지금 내가 보험을 잘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고민의 주체를 나로 가져가지 말고 전문가 분들에게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방송 내용 놓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곡 비비의 소소한 해피엔딩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 부근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로 서운분기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는 수리터널 부근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밀리는 데다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밀리는 데다가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있기 때문에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구리방면으로 월드컵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서행하고 있고요.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도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김사인 시인의 조용한 일이라는 시 한 구절 읽어드렸는데요. 조용한 하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태양이 산등성 위로 뜨는 조용한 기적이 생기려면 지구는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돌아야 합니다. 사계절을 만들기 위해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불편한 자세로 태양 주위를 초속 30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낙엽 한 장을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선 지구는 온 힘을 다해 만물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 그러나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고 보면 시시하고 지루한 일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하루가 참 고맙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선선한 바람과 어느새 높아진 하늘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것들이 감사한 목요일 오후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갈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발! 패티김입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0: 네, 아침 바람이 좀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또 해가 뜨고 이제 점심때쯤 내가 햇살이 좀 따가지고 있습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제 슬슬 가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해 오면서요. 습도가 좀 내려가고 점차 초가을 날씨의 문턱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서울 낮 기온이 지금 31도고요. 대전이 30도랍니다. 대부분 30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해가 지면 금세 기온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겠죠. 히말라야 대홍수 발생 9일째인데 사망자가 1200을 넘었습니다. 실종자가 5000명에 육박을 했고요. 구조당국은 수력발전소에 갇힌 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수십 명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신분립, 네, 논어에 나온 얘기죠.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한자리에 모아서 사실상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무신분립이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좀 내달라는 방안을 제안을 했어요. 두 회사의 5년치 예상 전기요금을 합치면 25조 원 정도 됩니다. 25조 원. 한국전력은 이를 용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25조 원. 참. 자, 그리고 TBS 라디오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를 진행하는 박재홍 앵커, 네, 신살인데요.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받고 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최근 한판 승부는 박 앵커 대신에 박원석,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김필입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요 노래 끝나면 바로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나눔 선물 돈가스 퀴즈 시작할 건데요. 9925님께서 아니 광고 듣는 게 이렇게 반갑다니요. 하하 이렇게 했어요. 9월 1일부터 그저께부터 유동골뱅이 광고가 하나 붙었는데 보통 청취자 시청자들은 광고 나가는 거 이렇게 반갑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없는 살림에 TBS에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는 기업체 사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는요 파블로 피디그를 하는데 광고가 몇 개 더 붙는다 그러네요. 아이고 야 빈집에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속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PD는 생활전선으로 떠났고 파블로 PD가 돈가스 퀴즈를 출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요. 이 기사를 먼저 띄워놨네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고령 운전자 이거 못하면 면허 날아간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일본이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소식인데 면허 갱신할 때 실전 운전 시험을 치른다고요? 한국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이 나이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요. 교통의 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가 이거네요. 그러면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가 몇 살이냐, 현재? 예, 우리나라 얘기죠, 지금? 파블로. 예.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가 몇 살이냐, 요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일본도 그렇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대요. 1번, 보기 1번은 75세, 75이고, 2번은 65세. 아, 그럼 나도 고령이야? 2번은 좀 아닌 것 같죠? 네. 자,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번, 75살이다. 아니다, 2번, 65살이다.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으면 1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눔 선물 목록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한 해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 김치용 사각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하는말 하는꼴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하나 이제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하나, 둘, 세 가지 적으셔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돈가스 퀴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가 몇 살입니까가 오늘의 퀴즈예요.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75세, 2번 65세입니다. 네, 자,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승연의 노래입니다. 가을 아리.

가을 아리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돈가스 기준은 이거 있죠?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가 몇 살이냐? 정답 1번, 75입니다. 75. 어떤 청취자께서는, 아이고, 75 조금 있으면 오는데 슬프다. 이렇게 문자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첫 번째 당첨자는 4939번님입니다. 정답 1번, 75이고요. 나눔 상품은 남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보내주세요. 인생 2막으로 아파트 경비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준비해준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준비하느라 고생한 집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4939님, 네, 남편분이 아파트 경비 인생 2막으로 시작했는데 아내분한테 도시락 싸주고 있는 아내분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자, 4939님한테 오란다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도착하면 아내분한테 잘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 7614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답 1번 75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한우 국밥이에요.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고관절을 다치셨는데 맛있는 한우 국밥을 드시고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서요. 허리케인 라디오에 TBS 역사상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와서 좋고요. 좋은 기운이 TBS 정상화까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7614번님. 손녀신지 손자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께서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할머니 입맛 좀 돌아오게 국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한테 잘 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62번님 당첨입니다. 1번 75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첫 번째는 TV 채널 번호 문의했었고요. 2번이 공식적인 첫 문자입니다. 계속 MBC를 듣다가 박준영이 가버린 후로 계속 교통방송 듣고 있네요. 최일구 앵커, MBN 뉴스 보고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네요. 당첨되면 친구하고 30년 만에 가락시장을 가고 싶습니다. 광고 나가는 거 축하하고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3362님. 제가 전에 뭐 MBN도 주말 앵커도 좀 했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자, 3362번님께 예, 가락시장 얘기하셨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민어 모듬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분하고 잘 다녀오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의 전속 미녀 가수죠. 강민주 씨가 부릅니다.

0: 강민주의 옷가락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첨자입니다. 2311번님이에요. 고령 운전자 나이는 75, 1번이 정답입니다. 텃밭 일구시느라 얼굴에 기미가 잔뜩 생겼다며 속상해하는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선크림 좀 받고 싶습니다. 2311님한테 일산 라디오계에 있는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친정 어머니한테 잘 보내주세요. 이어서 9808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75이고요. 저도 택시기사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렇게 짧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9808번님. 이분 나눔 선물을 뭘 드릴 건지 좀 적어주시고요. 지금 현직 기사님인데 아마 택시 안에서 승객들, 손님들하고 이제 대화 중에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는가 보죠. 9808 택시기사님 전화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 연결은 됐는데 지금 잠시 연결이 지금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파블로 PD하고 예. 자, 연결이 됐어요? 전화 쪽에 왔는데 아, 다시 끊어졌나 봐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예, 9808번님한테 전화를 걸도록 할게요. 9808번님 전화 가면은 제대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9808번님도 이제 택시기사님인데, 뭐 승객들 이렇게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님 나이가 75이 넘고 뭐 있죠. 그러면 매우 불안하다. 예? 이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짧게 좀 보내주셨는데, 자,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승객들과 기사님들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예, 기사님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연결이 좀 매끄럽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5이 되면은 네, 노인 연령 예, 재 면허증 뭐 재발급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복잡한 사정들이 생기는데 자, 어떻게 하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승객들과의 어떤 이 의심이라든지 여기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어렵게 연결이 됐군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예.
0: 어디쯤 계세요, 지금?
1: 사당동 고개 넘어가요.
0: 지금 전화 연결됐으니까 뭐, 운행 잠시 주차 중이신 거죠?
1: 예, 예, 예.
0: 사당동, 그 남태릉 고개 넘어가신다고?
1: 아, 아니요, 아니요. 그 구고개 그 송실대에서 넘어가는 거.
0: 아, 그쪽에, 예, 예. 송실대 예. 쪽에, 예. 예. 하여튼, 그, 당첨은 되셨어요.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어디 문자는 자주 보내셨어요, 저희한테?
1: 가끔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은 프로라서.
0: 아이고, 무슨.
1: 안 돼요.
0: 고맙습니다. 저기, 나눔 선물 뭐, 받고 싶다는 거는 일단 얘기를 안 하셨길래.
1: 밀키트 같은 거 좀 받고 싶어요.
0: 밀키트? 그러면 예, 한우국밥 세트 그런 거 보내드릴까요?
1: 예, 그런 거, 그거 좋죠.
0: 파블로.
1: 예, 예. 예,
0: 그러면요. 네. 저기, 저, 이건 댁에서 받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경기도 예,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일 나오실 때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고요.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하여튼 어렵게 지금 연결이 됐는데, 네. 자, 현장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승객들하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나 봐요.
1: 왜냐하면, 저는 50대 중반이니까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택시하는 네. 사람 치고는.
0: 네.
1: 근데 아심을 몇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의 70대, 80대예요.
0: 80대 기사님도 계십니까?
1: 예, 있어요. 저희 오. 조합 들어가면 네. 80 중반도 있어요.
0: 80 중반도?
1: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양분들은 이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러면서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손 운전 안 놓으시는데 생업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막 손을 덜덜 떨면서 운전하니까
0: 아.
1: 불안한 거죠. 그리고 깜빡깜빡 조시고.
0: 아, 운행 중에.
1: 예, 예, 예. 뭐 그런 비상 현상이 비일비재하니까 어떤 손님은 그런 80대 할아버지 뒤에 머리 희끗희끗한 양반이 운전하시면 그냥 내려버린다고. 또. 왜냐면 생명 속에 위태로움을 느낀다고.
0: 예.
1: 예.
0: 그러시구나.
1: 그래서 이게 좀 규제가 좀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규제가 좀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갱신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약간 소스라거든요.
0: 네.
1: 그런 게 좀
0: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승객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십니까?
1: 네, 그렇죠.
0: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게 대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님이 물어봐요?
1: 아, 저 제가 젊어 보이니까.
0: 예.
1: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에 좀 튜닝을 하고 다녀가지고.
0: 아, 차를 튜닝을.
1: 예, 실내 튜닝하게. 예, 돈을 좀 한 몇백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다니니까.
0: 아, 실내 말이죠?
1: 예, 예. 뭐 아, 방음도
0: 그러니까
1: 하고
0: 뭐 천장 같은 데도 스펀지 달고 예, 예, 뭐 그런 거.
1: 예, 그래서 그런 택시가 없잖아요, 서울에.
0: 아, 그러니까 이제 승객분들이 예, 관심을 예, 갖고 기사님하고 예, 또 얘기를 물어보죠.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1: 예,
0: 이런
1: 예,
0: 이야기들이
1: 그러다 보니까
0: 나오는
1: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아,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1: 네.
0: 근데 물론 저 고령 기사님들이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1: 네.
0: 택시 회사에서 기사님 선발할 때
1: 네.
0: 지금 현재 어떤 뭐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어요?
1: 아, 저는 법인은 잘 모르고요. 저 개인이니까.
0: 아, 개인 택시만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1: 예, 왜냐 네. 법인은 사정을 지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0: 네.
1: 뭐 얘기 들은 걸로는 이제 거기도 막 고령 인력난이 시급하다 보니까 막 나이 많은 양반을 막 뽑나 봐요.
0: 아...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예. 거죠.
0: 지금 기사님은 지금 이제 개인 하신다 그랬죠?
1: 예.
0: 개인 하신 지 운전 택시 경력은 몇 년쯤 되세요?
1: 한 6년, 5년, 5년째.
0: 5년째 하시는 거고. 그러면 네. 우리 기사님이 생각하는 고령 운전 기사님에 대한 규제 몇 살까지다 뭐 이런 게 마음속에 아, 갖고 계신
1: 건강하시면 뭐 70대 중반도 가능하시긴 한데.
0: 네.
1: 근데 그게 건강한 거를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고요.
0: 네.
1: 예, 그 공인 검증이 돼서 이분은 해도 돼.

0: 된다는 그걸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검증 단계가 지금 이제 좀 약하다는 예. 얘기죠.
1: 저기요.
0: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면 그냥 나가시는 거죠.
1: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예, 실제로 안... 이렇게 거리 현장에서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고령 기사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런 현장에 이런 이야기들 같은 거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있어요?
0: 어디 있어요?
1: 길거리 현장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아, 예. 저 사고는 고령 기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뭐 네. 일으킨 사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신 건 없냐?
0: 뉴스에 많이 보셨잖아요. 뭐 저쪽에 뭐 옛날에 한번 그 신라 호텔 그 문 그 몇 억짜리 들이받아가지고 그 깨졌는데 그때 뭐 이부진 회장이 뭐 선체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고 막 그랬다는 그런 것들 졸음운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1: 네.
0: 어르신들은 깜빡깜빡 졸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렇죠 에.
0: 그게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판단력이나 이게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악셀을 밟아가지고
1: 네.
0: 차가 그냥 뭐 나중에 급발진이라고 하시지만 그건 사실 급발진 아니고 예. 실수하신 건데 그렇게 또 모면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1: 예. 기사님은 앞으로 몇 살까지 이 개인 택시를 하고 싶으세요?
0: 아, 뭐 건강 허락되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70은 안 넘길 생각입니다.
1: 아, 70살은 안 넘길겠다.
0: 그 이후에 쉬어야지 뭐 운전 뭐 계속 하시겠네요. 예.
1: 자,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 중에 그 법인 택시 기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예. 택시회사에서 혹시 기사님들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문자로 좀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0: 네.
1: 자, 기사님 오늘 이야기 좀 잘 들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0: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1: 네. 어디 손님은 좀 있습니까?
0: 너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저는 이제 젊은이가 이제 후출을 많이 해서.
1: 아.
0: 예. 거의 끊이지 않고 다니는.
1: 그러시구나. 어우, 예. 택시를 아주 독특하게 꾸미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마
0: 네,
1: 단골 손님이 꽤 계신 모양이네.
0: 외국인을 많이 태우거든요.
1: 외국인이요?
0: 예. 외국인들이 막 서울에 막 넘치잖아요.
1: 오, 영어를 잘하시나 봐?
0: 아니,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1: 아.
0: 예, 번역기로 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1: 아니, 그 어떻게 외국인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비결이 뭐예요?
0: 아, 제가 어플에 이제 우버 어플이라고 있는데
1: 네.
0: 우버 어플은 거의 외국인이 많이 쓰고요.
1: 아,
0: 예, 그래서 그걸로만 해도 뭐 다른 손님 받을 시간이 없어요.
1: 아, 그렇습니까? 그 우버 택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 근데 저도 우버 말은 듣고 저도 우버 UBER 택시에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는 택시는 봤는데,
0: 예,
1: 우버 택시 어떻게 제가 한번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어플을 일단 까시면 되고요.
1: 우버 앱을 깔고.
0: 예, 카카오 깔듯이 까시면 되고.
1: 예.
0: 그럼 이제 우버 어플은 거의 이제 그 외국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1: 예.
0: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쓸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버를 편하니까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면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버 앱을 깔고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우리 카카오 네. 택시 저기 신청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0: 예, 똑같이 부르시면 돼요. 어플 쓰는 건 똑같아요.
1: 그러면 카카오하고 우버하고 차이는 뭐예요?
0: 어플 그 뭐야 회사가 다른 거고 이제 우버는 외국에서 만든 거니까.
1: 아 우버는 전 세계 이 앱을 깔고 다니면은.
0: 예, 예.
1: 뭐 일본 베이징 뭐 이런 데 가도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국 가도
0: 그쵸,
1: 되고.
0: 그렇죠. 예. 거기는 택시가 아니지만 예. 호출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1: 아.
0: 예.
1: 그런 거구나. 예.
0: 예.
1: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번역기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이제 번역기 앱을 까셔 가지고
0: 예,
1: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을 하신다. 그러면 예, 예. 언어는 어떻게? 영어는 기본일 거고 또
0: 아, 파파고에는 전 세계 언어가 다 그 제가 선택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베트남어가 됐든 중동어가 됐든 다 돼요. 제가 한국어로 그 파파고 입력을 하면은 번역돼서 그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화면.
1: 파파고 저도 말만 예. 들어봤는데 예. 첨단
0: 그걸로 하면
1: 첨단 뭐,
0: 누가 봐도
1: 많이 사용하시는. 그러면 뒤에 탄 승객분이 에?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 베트남 그러면 베트남 딱 누르면 번역이 딱딱 되는 거예요?
0: 여보세요? 자, 잠깐 끊겨가지고요.
1: 아, 그러니까 예. 뒤에 탄 승객에 대해서 중국 분이에요.
0: 예.
1: 그 중국 분인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0: 아,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은.
1: 그... 아, 뭐라고 그러세요? 말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0: 뭐, 걔네들 중국어 특유의,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 대만 사람하고 또 저쪽 본토 사람이 좀 말이 다르긴 한데.
1: 예.
0: 중국어는 대본에 들으면 알잖아요.
1: 아.
0: 그럼 많이 제가 팝하고 해서 그 제 대화 자체를 열어서 예.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를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대화하면.
1: 근데 뒤에 탄 승객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때.
0: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걸 먼저 캐치를 해야죠.
1: 아, 혼자 탔으면?
0: 혼자 탔으면은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먼저 물어보죠.
1: 어떻게?
0: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1: 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시냐고.
0: 아, 제가 물어보죠. Where are you going? 뭐하면 영어는 웬만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가장 공용된 언어가 영어니까.
1: 그렇구나.
0: 어,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 아, 그러면은,
0: 뭐, China? Chinese? 뭐 이렇게 아니면 Japan? 뭐 이런 식으로.
1: 유럽에서 왔어. 유럽에서.
0: 유럽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태껏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유럽 사람은 잘 못 해왔어요 제가. 거의 요즘은 중국, 일본, 그다음
1: 영어.
0: 미국 사람, 예 영어 영어가
1: 주로 영어 일어
0: 중국어
1: 중국어 요 정도면 되는구나.
0: 예, 예, 예. 한 3개국어면 충분히 그리고 유럽 애들은 거의 탈 예 희박해요. 열 명 타면은 한두 명 탈까 말까. 예. 나머지는 거의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가장 주로 이룹니다.
1: 그렇게 해서 한번 저 단골을 만들어 놓으면 또 불러주고 뭐 그러시나 보죠?
0: 아, 두 명 정도가 연락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명함을 줘가지고.
1: 아, 단골.
0: 예. 그래가지고 걔네 한 며칠 저 태우고 다닌 적도 있었죠.
1: 오.
0: 서울 시내 뭐 투어한다고 그래가지고.
1: 아예 대절을 해가지고?
0: 예,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1: 아.
0: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1: 그렇지.
0: 택시 부르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1: 그러니까.
0: 손님하고 대화를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제가 친절하고 하는 걸 느꼈나 본지 그 번역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주더라고요.
1: 아.
0: 저도 번역기에다가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호텔하고 뭐 저쪽에 광화문 뭐 경복궁 그다음에 가장 많이 가는 성수동, 연남동, 홍대 뭐 이렇게 막 데리고 다녔죠 제가.
1: 아이고.
0: 예 그래가지고
1: 비즈니스 잘하시네.
0: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네.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수입이 되고.
1: 그러니까요.
0: 예, 뭐, 그렇게 하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뭐, 화장실이나 뭐 조합 들어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 아, 요즘 손님 없어, 장사 안 돼. 얼마 벌어? 뭐, 네. 한, 요즘은 한 뭐 15만원, 20만원 밖에 못 벌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 네.
0: 그럼 저는 좀, 아, 저는 끼어들면 안 되겠다.
1: 아.
0: 내가 얘기하면.
1: 그렇죠.
0: 욕 먹겠다 해가지고 그냥 피해버리죠, 저는.
1: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나가는 소리로 승객은
0: 예.
1: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기사님들이 아유, 요새 손님 없어요.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손님 많다고 그래서 지금 좀 길게 좀 여쭤봤어요.
0: 아,
1: 네.
0: 저야 뭐, 되니까 말씀을 드렸지, 저 거짓말 할 필요
1: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예. 아유, 아주 좋은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0: 아유, 아닙니다.
1: 예,
0: 일경님 방송을 제가 네, 자주는 못 들어도, 왜냐하면
1: 예.
0: 손님 때문에 이제 클래식 방송을 또 틀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음악을 제가 다양하게 틀어줘가지고.
1: 예.
0: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거의 95.1로 고정하고 다니거든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임구님. 고생하셨죠.
1: 예, 네, 네. 자, 국밥 도착하면 맛있게 드시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저 파블로 PD가 우리 기사님을
0: 네.
1: 위해서 이 예. 노래를 선곡해서 틀어주겠대. 최현, 알죠? 최현.
0: 아, 알죠. 아유.
1: 구름나 그네.
0: 아, 구름나 그네 알죠.
1: 에이, 좋습니다. 들으시고.
0: 네, 감사합니다.
1: 파이팅 하세요.
0: 예, 네, 고생하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네, 우버 택시 운영하고 계시는 기사님한테 최연의 구름 나그네 좀 들려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버 운영하시는 기사님과는 다르게 법인이라든지 개인 택시 기사 하시는 다른 분들께서는 반론 문자를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7402번님인데요. 나는 안산에서 택시하는 기사인데요. 조금 전 인터뷰하는 기사님이 상당히 오해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70세가 넘어가면요. 1년에 한 번씩 운전 정밀 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불합격하면은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고요. 2396님은 개인이고 법인이고 간에 지금 그 기사님도 나이를 먹게 됩니다. 함부로 나이를 가지고 옳다 아니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고령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편견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아까 그 우버 기사님께서의 생각이. 예. 그렇죠. 고령이라고 다 뭐 뭐야 컨디션이 안 되시다거나 뭐 그런 분은 또 다 아닌 거잖아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 기준을 보다 좀 엄격히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네. 요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다른 청취자님들의 또 의견도 들어보면요. 자, 4499번님께서는 교통 문의를 하셨어요. 교통상황 문의 4499번님인데 신월 여의차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신월 여의차도 예, 그쪽 주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상황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요. 문자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713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은 1번 75시고요. 만두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하철 이용해서 택배일 하시느라 끼니를 김밥 한 줄 또는 빵으로 간단히 때우는 시아버지께서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 부쩍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 며느님이 이런 또 문자를 보내셨네. 시아버지께서 요새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만두를 무척 좋아하신다고요. 9713님, 네, 며느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곤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 테니까 시아버지한테 예, 잘 전해주세요. 예. 보기가 좋습니다. 네. 며느님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 5176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일고라보니 안녕 정답은 1번 75시고요. 우리 딸이 10월 27일 날 결혼하는데 항아리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매일 듣고 있으면서 힐링하고 있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그랬습니다. 10월 27일 날, 네, 다음 달 10월 27일, 화요일 날이네요. 네, 하여튼 저 따님 결혼식 축하드리고, 따님한테 그 냉장고 속 항아리 요거를 받아서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친정어머니의 마음 네, 항아리 속에 고스란히 담아서 따님한테 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3시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황당무계 선생님, 이종황 선생님 나오죠? 예, 이종황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신청곡 미리미리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중앙 선생님한테 전해서 신청곡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제 이런 날 이제 초가을 문턱에 막 들어서고 하는데 예, 듣고 싶은 노래 많잖아요. 요맘때쯤이면 조용필의 꽃이 잠자리 이거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올 여름 끝나면서 지금 꽃이 잠자리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초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 예, 여러분들 어떤 노래가 있으신지 예,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 이종황 선생 오셨나요? 아 저기 저 집행이 짓고 저쪽 화장실 쪽 걸어가고 계시네. 아이고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셔가지고 그래도 좀
날이 좀 선선해지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바로 나오네요. 바블로가. 예. 그러면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TBS 교통정보
8: 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기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진행되던 작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작업 여파 남아있기 때문에 뒤로 잠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국회대로 여의도 방면으로 신월에서 목동 운동장 사이도 정체입니다. 낮 시간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 조금 앞둔 지점 1차로 그리고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각각 작업 진행 중입니다. 월드컵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군데군데 밀리고 있는데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고요. 습도는 47%입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신계행 사랑이 온다.

그 신월 여의차도 왜 이렇게 밀리는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3659님께서 지금 신월 여의차도 교통 제보를 해주셨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늦장마저 끝이 나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분명히 가을이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상하게 사람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죠. 이 계절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9월 3일 방송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분이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을까요? 목소리 하나로 청취자 여러분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영원한 허리. 황당 이종황 선생입니다.

0: 가을이 오면 가슴을 열어놓겠습니다. 낙엽이 쌓이는 소리 귀 기울여 들으며 내 안에 고독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털 인생, 그래서 그 더 고독한 남자, 허리 디스크쇼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내 안의 고독을 만난다고요? 많이 고독하신가 봐요.
0: 뭐 인생이란 그 사는 게 다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1: 선생님은 뭐 독거노인이시잖아요, 그죠?
0: 고독 거꾸로 하면 독고.
1: 그게 어떻게 독고입니까?
0: 아, 그렇습니까? 예.
1: 허리 디스크쇼 팬이 얼마나 많은데요.
0: 예. 오늘도 열심히 아주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다만 도달할 뿐.
1: 메가도 장군은요?
0: 메가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1: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0: 아, 이번 여름이 참 많이 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오늘 저 방송의 날인데요.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 그 생각하면 방송의 날 되면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 TBS는 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네요.
0: 그나마 뭐 믹스커피 하나 있는 거 뜨거운 물 벗어야 되는데 찬물 부어가지고 아이 그것도 못 마셨네 아주.
1: 믹스커피 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0: 그것도 사실 그 허리케인 라디오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나선홍의 닥터스가 남의 건데 살짝 했습니다. 예.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겸손하게 첫 곡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0: 자, 오늘 9월 3일 방송의 날 첫 곡에 딱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뭐 틱톡이니 유튜브니 뭐 많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뭐 영상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라디오에 관한 프레드 머큐리의 그 퀸의 깊은 애정이 담긴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퀸의 뭔지 아시죠?
1: 뭐예요?
0: 라디오 가가.
1: 라디오 가가.
0: 예. 이게 사실 특히 이 노래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Someone still loves you.
1: Someone?
0: 네.
1: 이게 뭔 말이에요?
0: 그냥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1: Someone. Someone이 뭐예요? Someone이. Someone.
0: 내가 미시시피에서 영어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누군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1: 네.
0: 외롭거나 힘들 때 그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
1: 네.
0: 그게 사실 그게 좀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Someone Still Loves You 그랬는데 You가 누구예요?
1: 여러분
0: 라디오를 얘기하는 거죠.
1: 그럼 네가 맨 처음부터 소개를 하지.
0: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이중왕 선생님께서 퀸의 라디오 가가를 첫 곡으로 골라오셨는데 Someone Still Loves You. 아,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는
1: 여전히 너. 너를 사랑한다.
0: 너.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요?
1: 너는 너 임마 오늘 까먹었잖아요 지금.
0: 라디오잖아.
1: 아, 라디오.
0: TBS를 기다린다. 아, 이렇게.
1: 아, 죄송합니다.
0: 비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근데 제목이 라디오 가가예요? 가가는 뭐예요?
1: 그거 뭐 아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십니까?
0: 예, 어린애가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거를 가가, 의성어라는 거 아닙니까? 가가가가 이러는 거. 예?
1: 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가 이렇게 그렇지, 주절거리고.
0: 가가가가냐, 이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저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떠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웅얼웅얼 거리는 식. 그래서 가, 라디오 가가. 가가다.
1: 근데 최일구군은 왜 자꾸 방송 중에 꺽꺽거립니까?
0: 언제요?
1: 계속 꺽꺽거리던데.
0: 아, 그렇습니까?
1: 그것도 뭐 중얼거리는 겁니까?
0: 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방송의 날이 왜 9월 3일이 된지 아십니까?
1: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참 최일구군이 참 그 아시면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0: 네, 1947년에요. 네. 국제무선통신의 ITU에서 대한민국 무선통신 호출부 HL 뭐라고 그러잖아요? HLKA 뭐 이런 식으로.
1: 아, 예전에 그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0: 그 HL을 배정받은 을 기념해서 9월 3일이 방송의 날로 됐다.
1: 참 오늘이 그 방송의 날인데 네. 우리 TBS에 좀 많은 응원과 그렇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또 이날 전후에서 이제 한국 방송대상 시상식도 열리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선생님 최고령 진행자로 어디 한국 방송대상 뭐 상 같은 거 준다는 연락 안 왔습니까?
1: 지금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들 죽겠는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0: 3726 청취자께서 선생님 이제 곧 추워져요.
1: 아이고
0: 전기장판 미리 꺼내셔서 네. 여차하면 바로 깔아놓으세요.
1: 저 그 촛불 켜고 산지 두 달 반 됐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자 다음 곡은 우리 최일구 씨가 아주 참 어렸을 적에 많이 이게 읊조리면서 들으셨던 음악입니다.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0: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1: 야, 너 지금 뭐 타령하니 지금? 이게 멜로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대충 맞아요.
1: 아, 3분의 1은 맞은 것 같은데.
0: 이거 저 카펜터스가 부른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카펜터스.
1: 예, 요 가사가 참, 나옵니다. 이 노래입니다.
0: 네.
1: 이 노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0: Yesterday Once More.
1: 맞습니다.
0: 뭔 뜻이에요? Yesterday Once More.
1: 어저께 네. 너 한 번만 더 빌려줄래? 돈을 좀

0: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라디오답게 여러분의 신청곡을 바로 받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허리 디스크쇼의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1: 예.
0: 첫 번째 사연은 어떤 곡이 들어와 있습니까?
1: 자, 오늘은 그 7625님이 그 일단 중반의 남성 청취자분 같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사내 갈등으로 결국 퇴직을 했습니다.
0: 무슨 중반이에요?
1: 뭐 제가 보니까 한 40대나 50대 중반 같습니다.
0: 아니, 그걸 얘기하셔야지.
1: 이제 내용이 보니까
0: 7625님이 중반의 남성이라고 그러면 40 중반인지 50 중반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빠블로 넌 주...
0: 써놓진 않았어.
1: 얼마 전 직장에서 사내 갈등으로 아이고 참 결국 퇴직을 하셨습니다. 예. 이분이.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까지 갑상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사는 게 참 그 정말 만만치 않네요. 예. 라고 이렇게 씁쓸하게 좀 적어주셨네요.
0: 아유,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 근데 사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하나가 이렇게 좀 지나가기도 전에 혹은 또 하나가 갔는데 또 다른 하나가 오고 또 다른 놈이 오고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꼭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0: 선생님한테 계속 그런 파도가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니, 지금 이분 얘기하는 겁니다. 네.
0: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럴 때 사실 저의 그 경험담으로 얘기하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0: 뭘 또 준비하셨어요?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1: 그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주역이요?
1: 네.
0: 주역까지 보세요?
1: 그러니까. 극즉반, 정즉동. 극에 달하면 이제 다시 돌아오고 고요함 속에서도 변화는 시작된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밤물이 아무리 깊어도 밤이 사실 그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진짜 새벽에 오니까요.
1: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이 오고
0: 예.
1: 그 이렇게 더웠던 그 8월달, 7월달 결국 또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오늘 하루를 좀 잘 버텨내시고
0: 네.
1: 뭐 내일 하루도 또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까 그 주역에 뭐 극 즉 뭐요? 극즉
1: 넘어가 임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을 앞두신 우리 아내분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이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1: 주디 갈란드의 오브 더 레인보. 깜깜한 어둠을 지나면은 반드시 그 무지갯빛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영원한 희망의 송가입니다.
0: 예.
1: 멜로디 아시죠?
0: 모르겠습니다.
1: 들어보시죠.

0: 네, 마치 그 옛날 무성 영화 속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오디오 톤이었네요. 주디 갈란드 이분이 찾아보니까 22년생이네요, 선생님.
1: 1922년생이시네. 네.
0: 선생님보다도 한참 누님이시네.
1: 그렇죠.
0: 69년에 돌아가셨고요. 미네소타에서 출생하신 분.
1: 아, 미네소타입니까?
0: 네.
1: 아, 제가 예전에 그 미네소타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0: 네.
1: 그 미네소타 농고라고.
0: 미네소타 농고요?
1: 보리밭과라고 제가.
0: 미시시피 공고도 나오셨다고 그러던데.
1: 그거
0: 고등학교를 두 군데 나오셨나봐요?
1: 아, 뭐 가끔 뭐 그 전학 갔습니다. 조금 당황한 것 같다, 일부.
0: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로. 뭐 타고 갔어요?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까지?
1: 이제 농구에서 갈 때는 이제 그 경운기를 타고.
0: 아.
1: 이제 공고가 좀
0: 됐고요.
1: 제가 이제 선반이나 용접이 안 맞더라고요.
0: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1: 영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쪽은.
0: 1353님께서 방송의 날인 만큼 잔치는 성대하게 못하더라도 많은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1: 그렇죠.
0: 상업 광고도 시작했으니 이제 밝고 힘찬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지면서 꾸준히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네요. 네. 상업 광고 시작한 거 아십니까, 선생님?
1: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아, 네. 그 이제 뭐 조금 살아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0: 저 바블로한테 조금 달라고 그러세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골뱅이 저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1: 아, 그러면 제 바블로 성격으로는 골뱅이를 줄 것 같은데.
0: 골뱅이를 사서 먹어야 돼요. 여기 가면 이제 편의점 있으니까.
1: 예.
0: 골뱅이 사서 드시기 바라고요.
1: 아, 조금만 그러면 좀 조금만 뭐 1, 2만 원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0: 1, 2만 원이요?
1: 네. 안 됩니까?
0: 한 20원 주겠답니다. 20원.
1: 네. 아, 아직 멀었습니다.
0: 아, 선생님 언감생심이고요. 아직도 멀었고 이제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1: 자, 다음 사연은 60대 남성 청취자 572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건강도 챙길 겸 그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볼 겸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켓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그 신발까지 장만하였는데 정작 운동을 나갈 때가 되니까 자꾸 그 꾀를 부리게 된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데 오늘은 뭐 날씨가 뭐 조금 짓궂으니까 아이 그럼 뭐 내일 또 나가면 되지.
0: 그런 경우가 많죠.
1: 네. 그냥 저를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내일부터 병.
1: 내일병.
0: 내일부터 병이 걸리셨네. 이 병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1: 이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0: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내일부터 병은.
0: 네.
1: 내일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0: 아, 내일을. 어떻게 없애요, 내일을?
1: 그러니까 그 오늘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러시군요.
1: 테니스 그 실력보다.
0: 선생님이 해안이 네. 담겨 있는 거네요.
1: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오늘도 코트에 그냥 나갔다.
0: 아.
1: 그 몸을 좀 움직였다.
0: 예.
1: 그런 게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래요?
1: 저기, 잠깐 몇 번이라고? 5724님. 지금 좀 일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지금 뭐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0: 선생님. 네. 그러면 오치 이사님한테는 어떤 노래를 띄워드리고 싶으세요?
1: 이분이 좀 당장 나가야 되니까.
0: 네.
1: 운동화를 좀 신고 신나게 움직여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케니 로긴스의 풋 루즈를 준비했습니다.
0: 아, 뭘 계속 연결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1: 뭐?

0: 케니 로긴스의 풋루즈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아, 이게 뭔 뜻이에요, 선생님?
1: 들을 줄 알고 준비해놨어.
0: 오, 찾아놓으셨어요?
1: 이 풋루즈라는 그것은 일단 형용사로 직역하면 이제 발이 느슨, 루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러죠.
1: 루즈하다.
0: 예.
1: 일구 루즈하다.
0: 네.
1: 발이 느슨한,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 뜻은 그 자유로운, 구속받지 않는 그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옮기자면은 뭐 자유의 댄스, 속박받지 않는.
0: 그렇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종대 나오셔가지고 뭐 막힘이 없으시네요. 야,
1: 거기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 말하지 마.
0: 그 영어를 아주 제대로 배워 보신 것 같아요.
1: 제가 뭐 농골에서 뭐 이 정도지 뭐 어디 또 유니버스 뭐 그거 버스틴지 거기 갔으면 큰일 났을
0: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새싹 문자 6171번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친형님이 갑자기 쓰러져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가슴이 메어집니다. 빨리 일반실로 내려오길 기원하면서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군베이 댄스 밴드의 레인을 신청합니다. 또 2125번님은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두 분이 행사 가면은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종황 선생님과 최일구 선생님의 토크는 배꼽이 빠집니다. 늘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1: 이하나 이원님, 행사나 잡아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0: 2623님은 안녕하세요. 네팔 홍수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보냅니다. We are the world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신청곡 두 곡을 쭉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군베이 댄스밴드의 레인, We are the world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위아더 월드까지 두 곡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위아더 월드 사연이 많은 노래 아닙니까?
1: 사실 그 위아더 월드 하면은 설명을 좀 그냥 지나치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1985년 그 슈퍼그룹이죠. USA for Africa가 발표한 그 자선 노래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대기근 구호를 이제 목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0: 예.
1: 이 노래는 그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럼 뭐 그리고 거기에서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을 하였습니다.
0: 예.
1: 혹시 거기서 뭐 그 마이클 잭슨 빼고 혹시 기억나는 가수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0: 라이오넬 리치
1: 또 없습니까?
0: 신디 로퍼.
1: 신디 로퍼.
0: 네. 아, 선생님은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네요.
1: 왜 내가 질문하면 끊으려고 그래?
0: 네. 그거 뭐, 다 근데 저 파블로가 다 적어준 거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닙니다. 제가 뭐 머릿속에 있는 거 절대 읽지 않고 기억으로 지금 그렇구나.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빌리 조엘, 네. 밥 딜런, 다이애나 로스,
0: 보고 읽지 마시고.
1: 케니 로저스, 뭐 스티비 원더 등등 많은 분들 그 기라성 같은 월드스타 21명, 2명이 참여한 명곡입니다.
0: 어, 기라성요?
1: 잠깐만, 기라성이면 저 우리 동네 그 짬뽕 잘하는 집이 기라성인데.
0: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 스타들이 늘어서 있는 걸 비유한 말이고요.
1: 그럼 우리도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하는데
0: 기라성이죠.
1: 기라성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0: 아, 선생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의 유망곡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유망곡은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시간에 출연하신 가수 신한산 씨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0: 신한산 씨, 네.
1: 구한산 아닙니다.
0: 예, 예.
1: 신한산.
0: 신한산 씨 있습니다.
1: 노래 제목은 텅. 예. 텅. 일부 이렇게 머리 치니까 텅 소리가 나네.
0: 그렇죠. 텅 비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신한산의 텅 유망곡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1: 한번 또 쳐보자.
0: 어. 텅. 텅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성남 부근 고장차가 세워져 있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가 밀리고 있고요. 그 사이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월곡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정체인데요. 조금 전 정릉램프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요. 이 구간 아직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4억 5천만 명. 아랍으로 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배쯤 되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가 돌고 K-POP 가사가 아랍어로 번역돼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은 아직 한국 콘텐츠에 목말라 있다. 4억 5천만 명 기다리는데 정작 한국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15세 나이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국제전시회 공식 통역대에 섰고 방송에는 게스트로 나갔다가 어느새 마이크를 잡는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을 배우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사막 말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집트까지 한국과 4억 5천만을 잇는 동역사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K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목요일 오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앞서 4억 5천만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실 분은 그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오늘 한 시간 동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너무 눈부신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셨습니다. 방송인, 통역사, 디자이너, 모델, 크리에이터. 이게 프로필 직업을 안에 적힌 명함만 다섯 개인데 이것보다 더 이상을,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하나로 더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4억 5천만의 통역사라는 말입니다. 자나 왈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게 소개 해주셔서, 어떡해요.
0: 아, 왜요? 멋있잖아요. 하시는 일이.
1: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부담스럽네요.
0: 갑자기 들어오시기 전에 나이를 네.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너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하시는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이렇게 나이가, 아무리 봐도 20대 중반, 초반, 중반밖에 안 보이는데 벌써 이런 많은 일을 하시나 해서요. 자, 자나님 안녕하세요. 지금 95.1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네. 보고 계신 분들 모두의 첫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아, 하시면 네. 됩니다.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자나라고 하고요. 한국 온 지 6년 됐고 저는 유학하러 왔다가 한국 사랑에 빠져서 대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 일도 하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일단 한국과 인연 언제 생겼냐면
0: 네.
1: 15살 때 한국과 인연 생겼어요. 근데 진짜 이거 한국에서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랍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0: 아, 정말요?
1: 네, 왜냐면 미성년자고 여자인데 네. 갑자기 어떻게 부모님을 진짜 치고 끝에 있는 나라. 그냥 옆 나라도 아니고.

0: 건국대학교랑 인연 많이 깊으세요, 아빠가. 그래서 그 아빠가 건국대학교 들어가셨을 때 꿈꾸셨대요. 내 딸이 여기서 다니는 꿈꿨대요. 그래서 그내딸 미성년자인데 여기서 다닐 수 없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봤대요. 저 모르게. 그래서 여기 어학연수라는 게 있다.
1: 그렇죠.
0: 언어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 했는데 그래서 와서 이집트 와서 너 가. 이제부터 가. 너 가.
1: 아빠한테 보내신 거야. 야, 너 가.
0: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능도 치고 뭐 하니까 힘들겠잖아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경험 해볼래? 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챙겨줄 거야. 걱정 마라. 근데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옆에 듣다가 뭐 장난이겠지? 뭐 농담이겠지? 했는데
1: 그렇죠. 어떻게 15살짜리 아이를 보내겠냐고요.
0: 그 형제는 네, 그세 명이에요. 제가 첫째고. 그래서 제가 첫째니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은 5살 동생이 있고 10살 동생이 있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보낼 수 있는 자식. 저였어요.
1: 아무리 해도 그렇지.
0: 그래서 진짜 한국에 대한 너무 그거 막 홍보대사세요. 한국 한국 홍보대사세요, 아빠가. 그래서 한국 관련된 문의하고 싶으실 때 아빠 찾아서 찾아 그뭐 한국에 대한 전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아빠가 한국을. 일단 보냈어요. 보냈는데 원래 3개월이었다가
1: 그렇죠.
0: 와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제가.
1: 아, 본인이 더 좋아하게
0: 네,
1: 되는 거예요.
0: 진짜 너무 좋았어요.
1: 그렇죠.
0: 어리기도 하고, 거기 교수님들도 챙겨주시고, 선배들도 챙겨주시고, 아빠분들, 아, 친구분들도 챙겨주시고
1: 맞아.
0: 하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년
1: 1년을
0: 다녔어요.
1: 쭉 하셨어요.
0: 네.
1: 그럼 고등학교를 안 가고 1년에 5학년으로 오신 거예요.
0: 결석했습니다, 결석.
1: 결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0: 안 돼. 학비 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원래 이집트 학교는 2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학교 다니는 건데,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결석했으니까, 후배들이랑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1년에 그거를
0: 맞아요.
1: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0: 맞아요.
1: 때문에 그 친구들을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안 부러웠어요.
0: 괜찮았어요.
1: 괜찮았어요. 우리.
0: 근데 좋은 경험 가졌으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살 때 일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해외에서 좀 혼자도 살고
1: 그렇죠.
0: 좀그 일도 사회 나가봐야 돼요. 사회도 나가보고 혼자
1: 대단하시네요.
0: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도 전시 국제 전시도 하시고 하니까 아빠 통해서 동력도 맞고 그 행사에서 MC도 하고
1: 그러니까
0: 미성년자인데
1: 와
0: 그래서
1: 정말
0: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지금은 마이크 잡는 게 절대 두렵지는 않아요. 그것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 마이크 앞에서는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여기 원래 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마이크 앞에서는. 하나도 긴장을 안 하시고, 정말 이게 아빠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0: 맞아요.
1: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나 씨도 나오면서 이렇게, 아,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아요.
1: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우리한테 주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분위기? 우리한테 딱, 아, 너무 좋다. 좋은 기분을 딱 느끼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0: 맞아요. 그건
1: 그러니까
0: 맞긴 해요.
1: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국 사람이 저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더라.
0: 맞아요.
1: 한국이라는 나라도 되게 좋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0: 이집트 대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대사 아니라 너희들 대사야 라고 하셨더라고요.
1: 맞아요.
0: 너희들은 나라 홍보해 주는 거야. 그래서
1: 그렇죠.
0: 잘못하면 실수나 뭐 잘못하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진짜 싸가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잘하고 정도 많고 하면은 아, 너는 한국에서 그런 예의는 한국에서 배웠어? 라고 물어.
1: 그렇죠. 예의 있게. 그렇다니까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운을 저희가 붙인 이 별명,

0: 4억 5천만 명의 동역자 어떠세요?
1: 진짜 너무 너무 큰 숫자이다 보니까
0: 예.
1: 와 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아랍어 한마디만 하면은 그 4억 명이나
0: 맞잖아요. 대사님이
1: 맞아요. 그
0: 내가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사다랑
1: 네.
0: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 언어를 양쪽 언어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
1: 네.
0: 4억 5천만 명 누굴 와도 다 동역해 주실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아랍어를 쓸수 있는
0: 네.
1: 나라들은 22개 나라예요.
0: 네.
1: 그래서
0: 예.
1: 아랍 나라들은 무슨 말이냐면
0: 네.
1: 아랍어 모국어로 쓸수 있는 나라들은 아랍 나라예요.
0: 오,
1: 그래서
0: 예.
1: 중동 나라는
0: 예.
1: 아랍 나라와 중동
0: 중동이요.
1: 나라는 달라요.
0: 아,
1: 이거 무슨
0: 그럼.
1: 말이냐면
0: 네.
1: 중동 나라는 위치 관련된 설명이고
0: 그렇죠.
1: 위치
0: 예.
1: 아랍 나라는 언어 관련된 설명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1: 아랍 나라는 아랍어로 쓸수 있는 나라들은 아랍 나라예요.
0: 네.
1: 그럼 아랍 나라는 22개라는 의미가
0: 아, 예.
1: 22개 국가
0: 네.
1: 아랍어 모국어예요.
0: 네.
1: 그 이집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두바이, 모로코,
0: 네.
1: 튀니지 모두 다
0: 그렇죠.
1: 같은 언어서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1: 네.
0: 아랍 국가들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다들 모든 이제 아랍 국가가 아니라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중동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리고
1: 맞아요.
0: 한참 저도 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집트는 중동이 아닌데 그렇지 중동이 아니죠.
1: 네.
0: 아랍 국가인
1: 네.
0: 거죠. 그렇죠?
1: 이집트는
0: 네.
1: 중동,
0: 네.
1: 아랍 국가,
0: 네.
1: 아프리카
0: 네.
1: 그리고 유럽 건너편이라서
0: 네.
1: 유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럽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유럽 네. 건너편이에요.
0: 네.
1: 그리고 유럽 사람들한테 점령당한 나라예요.
0: 아.
1: 영국, 프랑스, 그리스, 로마.
0: 네.
1: 그래서
0: 예.
1: 유럽 문명하고
0: 예.
1: 유럽 역사와 그 아픈 역사도
0: 그렇죠.
1: 나와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1: 네,
0: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1: 맞아요.
0: 굉장히 많은 거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이게 20살이 되기 전에 국제전시회, 아까 아버님을 통해서 국제전시회
1: 네.
0: 공식 동역자를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제 방송에도 게스트로 나갔다가 갑자기 MC가 되셨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거 전부 다 한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 원래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1: 그리고 참고로 제가 네. 저기요도 하고 있고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0: 어머. 와, 저기요도 하고 일단
1: 네.
0: 말을 하는 직업을 해야 되는
1: 네.
0: 건가요?
1: 그 공통 좀 보면은 말 네. 많이 하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공통점은 미디어,
0: 네.
1: 말,
0: 네.
1: 그 마이크.
0: 네.
1: 다 찹 그 좀 먹혀 있는 직업이라고
0: 그렇죠.
1: 생각하시면 돼요.
0: 와.
1: 그리고 그런 말 많이 듣긴 해요.
0: 네.
1: 너 일 중독자야?
0: 아, 그렇죠. 이게 타이틀만 엄청
1: 맞아요.
0: 많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 마이크 잡는 것이죠.
1: 맞아요. 야. 어떻게 하셨죠?
0: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1: 네.
0: 돌잔치 때 아마 마이크를 잡았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노래했을 거예요.
0: 예, 맞아요. 그러실 걸. 오,
1: 네.
0: 노래 잘하세요?
1: 아, 안 돼요.
0: 아, 네.
1: 근데 마이크 잡아요. 노래방 가면 제가 다 네. 사람 하겠습니다.
0: 아, MC를 하시는 네. 거예요? 노래방
1: MC하고
0: 안에서도.
1: 노래도 같이 하는 만약에 모르는 노래면은
0: 네.
1: 가서 하고
0: 네.
1: 각오는 없이 하는 거지만
0: 와.
1: 근데
0: 와.
1: 제가
0: 예.
1: 사람 좋아해요.
0: 그렇죠. 그런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사람 좋아하고
0: 같아요.
1: 네. 활발하게 하는 거랑 뭐 몸 움직이는 거랑
0: 네.
1: 그리고 같이 뭐 사람 보고 행사 가고 뭐
0: 네.
1: 그런 거 좋아하는데
0: 네.
1: 제가 사무실에 가서 노트북 이렇게 하는 직업 저랑
0: 해야죠.
1: 안 맞아요.
0: 그렇죠.
1: 저랑 절대 안 맞아요.
0: 지금 저도 봤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절대 안 돼요.
0: 아 근데 이름이 자나잖아요.
1: 네.
0: 이게 이 이집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1: 그 이집트에서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0: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자나 있고 잔나 있어요.
0: 네.
1: 자나 있고
0: 네.
1: 그 가벼운 부드러운 발음 자나
0: 네.
1: 있고
0: 네.
1: 잔나 있는데
0: 네.
1: 잔나는 전국이라는 거예요.
0: 아,
1: 아랍어로.
0: 네.
1: 자나는
0: 네.
1: 제 이름
0: 네.
1: 전국에만 볼 수 있는 열매.
0: 아.
1: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0: 아.
1: 과일이라든지. 그러면
0: 와.
1: 어떻게 쓸 수 있냐.
0: 네.
1: 자. 그 일단 아랍 무슬림 국가에서 전
0: 네.

0: 중국이라는 게 진짜 엄청 큰 거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 좋은 일 해야 우리 사후세계 갈 때 전국으로 간다.
1: 맞아요.
0: 이런 그 의식 갖고 있는
1: 네.
0: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너 좋은 일 해야
1: 네.
0: 전국 가서 자나 볼수 있어. 그럼
1: 와.
0: 아름다운 거예요.
1: 우리가 지금 전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에 와 있어요. 우리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와 있는 겁니다. 자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0: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0: 아름다워.
1: 계시는데 이집트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
0: 네.
1: 왔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0: 자나깨나.
1: 많았어요.
0: 그리고 핑크색 그 장미는
1: 네.
0: 자나라는 거예요. 한국이든 상관없이.
1: 와.
0: 그래서 제가 뭐 철업 작품이나
1: 네.
0: 철업전시나 이럴
1: 네.
0: 때 받는 꽃은
1: 예.
0: 자나 장미예요. 한국에서도.
1: 그렇게 좋은
0: 진짜
1: 이름이.
0: 아름다운 이름인데 한국
1: 한국에서는
0: 오니까
1: 자나깨나,
0: 그러니
1: 자나깨나, 자나.
0: 근데 진짜 웃긴 게
1: 네.
0: 제가 소개할 때,
1: 네.
0: 이집트에서 온 자나야. 그래서 자나? 그래서 그 못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
0: 자나깨나요? 하니까, 네. 평생 안 까먹으세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진짜 평생 외우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 자나라는 말은
0: 네.
1: 굉장히 많이 이게 얘기를 할때 자나, 이거 자나, 이렇게
0: 자나,
1: 그러니까
0: 자나?
1: 자나, 이렇게 아까 저그 유튜브를 딱 보니까 나오시는 게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항상 깜짝깜짝 놀란다면서요,
0: 맞아.
1: 한국에서.
0: 그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1: 네.
0: 한국어 모르는 상태로 한국어 온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나라는 문법도 있어요. 했잖아,
1: 아, 그렇죠.
0: 먹었잖아,
1: 자나.
0: 예쁘잖아 했는데 그러면
1: 네.
0: 그거 자나.
1: 네.
0: 그것만 자나 들리니까, 한국말
1: 그렇죠.
0: 모르니까.
1: 예.
0: 자나만 들리니까, 식당 가든 길거리든 자나만 들리면, 진짜 정신없이 이렇게 하면서.
1: 엄청 많이, 나를 왜 이렇게 불러,
0: 그러니까. 그
1: 사람들은.
0: 다음에 더 궁금했어요.
1: 네.
0: 나는 한국말 진짜 잘해야 된다.
1: 네.
0: 자나라는 내 이름 많이
1: 네.
0: 들리게 해주는 언어니까,
1: 네.
0: 진짜 열심히 배워야
1: 예.
0: 그거 무슨 의미인지
1: 그러니까요.
0: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1: 예쁘잖아!
0: 들었어요.
1: 라고 들어보고. 좋잖아!
0: 했잖아! 싸울 때도. 뭐, 했잖아! 했는데, 어머.
1: 괜히 보게 되는.
0: 맞아요.
1: 아. 와,
0: 재밌어요.
1: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랍어를 쓰는 나라 몇 개국 이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이 질문을 올렸거든요. 근데
0: 네.
1: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22개 국가더라고요. 근데 22개 국가인데 인구로 치면 4억 5천만
0: 맞아요.
1: 명인 거죠.
0: 어마어마한 거죠.
1: 와, 그리고 이집트만 해도 정말 1억 명 정도
0: 맞아요.
1: 있는 거죠.
0: 우리 1억 2천인가요?
1: 네.
0: 1억 넘었어요. 네.
1: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자나님께서 2024년도에 킨텍스 강연을 하셨는데
0: 네.
1: 거기에서 이 숫자를 무대에서 말씀을
0: 맞아요.
1: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그 한국인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1: 네.
0: 근데 한국 분들은 우리 아랍국, 왜냐면 한국하고 아랍은 진짜 멀리 있는
1: 네.
0: 국가들이라서
1: 그렇죠.
0: 서로 잘 몰라요.
1: 네.
0: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K-드라마와
1: 네.
0: K-POP 통해서 아랍 국가에서 한국이 아주 익숙한 나라예요. 가보지는 않지만
1: 그렇죠.
0: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1: 네.
0: K-뷰티도 알게 되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전댓말 반말 그런 거다 알게 되는
1: 전댓말
0: 사람들이에요.
1: 반말까지요.
0: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표현이 목 마르다, 목 말라 있다라는 게 엄청 궁금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부족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진짜 한국 많이 좋아해요. 다른
1: 그렇죠.
0: 나라보다.
1: 네.
0: 진짜 많이 좋아하고 한국 가는 게 꿈이에요.
1: 네.
0: 한국에서 유학하는 게 꿈이고 한국 남자랑 사귀는 것도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0: 네.
1: 다 현빈이다가 다
0: 맞아요.
1: 모든
0: 잔우 비슷하게
1: 예.
0: 닮아 그 비슷 비슷하게 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아. 전체 다.
1: 그럼요. 저희도 사실은 네. 해외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네. 그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공부를 하시고 계시니까 예. 그 내용을 그 부족함을 왠지 나중에 네. 재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네. 자막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영어 자막이나 아랍어 자막 없으면은 외국인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진짜 한국인들이 너무 똑똑하신 게 네. 모든 자막으로 다 돌리신 거예요.
1: 네.
0: 그 드라마, 그 뭐 노래 다. 네. 그래서 자막만 보면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또 알 네. 알 수도 있고 문화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좀 제 인스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네. 사람으로서 그냥 아랍어로 말하면서 아니면 네. 한국어 말하더라도 자막 아랍어 자막
1: 나오니까.
0: 넣어줘서 네. 한국이 이렇다 그럼 네. 같이 일상으로 해보자 한국에서 어. 어떻게 사는지 알려줄게 했는데 어떻게 DM 오는 거냐면 아랍인들한테 그 뭐 한국인이랑 저 한국인이랑 사귀어본 적이 없어? 아, 한국 남자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나와?
1: 와.
0: 배려심이랑 이것 조금 뭐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타겟층이 예. 예. 20대나 10대예요.
1: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1: K-드라마에 아까 계속 뭐 한국 남자랑 사귀어봤냐라고 이렇게 한국 남자랑 사귀어보는 게 좋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K-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저 K-드라마의 강점으로 아랍권 콘텐츠에 없는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여성을 배려하는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똑같이 왜 그렇게 그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0: 너무 로맨스스럽게. 아. 너무 로맨스스럽게 주인공 대접해 주잖아요. 남자가. 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네. 배려해 주고 네. 잘 챙겨주고 예의 바르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1: 이집트에서는 안 그러나요?
0: 이집트도 그렇긴 하지만 드라마에서 잘 그 표현해 주지는 않아요.
1: 아 정말 아, 드라마에서 안 나오는 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0: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드라마는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1: 아 간질간질하게
0: 너무 스윗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덥부스럽게 뭐 전쟁이나 이런 거는 잘 나오는 거죠.
1: 네.
0: 대부분 뭐 로맨스 뭐 남자 주인공 네.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먹여주고 아빠예요 아빠 아빠 남자친구 아니라 아빠예요
1: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빠나 남자친구 그러네요 아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네. 그냥 네. 자기 꿈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아 그럼 너무 그 SNS 다 나 그렇죠.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 나 맞아요. 한국 드라마랑 사랑하고 예. 있다. 이런
1: 한국 드라마랑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는 그렇다 지금. K-POP도 그렇고
0: 네.
1: 또 하나가 말씀 게 예, 깨끗한 거리와 가족 중심의 문화가 되게 좋다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리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매력이 되는 건가요? 가요?
0: 아, 가정주의, 그, 한국이 좀 그, 네. 따뜻한 그런 마음이랑,
1: 네.
0: 정이 많은 것 때문에,
1: 네.
0: 그, 다른 사람, 가족이든, 그, 뭐, 지인이든, 친척이든, 네. 친구이든 다 배려해주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그 좀 가정주의에 대한 그런 거 정말 너무 강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그 아랍 국가나 무슬림 국가 다
1: 네.
0: 가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거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이거 진짜 와. 큰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네. 길거리나 드라마나 뭐 네. 지인인데도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1: 네.
0: 다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해주잖아요.
1: 네.
0: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지는 않아요.
1: 아. 그러면요.
0: 네.
1: 좋은 얘기만 들으면 저희가 좀 약간 네.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도 여쭤볼게요. 네. 뭐 자나님이 유튜브도 하시고 이집 친구분들도 계속 연락을 하시잖아요.
0: 네.
1: 한국 콘텐츠 이야기가 나올 때 아 이거 좀 아니진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반응들이 나와본 적이 있었나요?
0: 있었어요. 사실 전대말이랑 반말.
1: 아, 전대말하고 반말.
0: 이거는 네. 우리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거고 본 적이도 없는 문화예요. 한 살 차인데도 엄청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1: 이렇게 손을 하늘로.
0: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1: 네.
0: 그리고 동아리든 학교에서든 네. 아니면 뭐 회사이든 선배와 후배 이런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그렇죠. 문화 살짝 있죠. 네. 살짝이라도
1: 살짝 아니에요?
0: 살짝 아닙니다. 살짝 아닙니다.
1: 네, 살짝은 아니겠네요. 네.
0: 그리고 언어에서도 봤을 때
1: 네.
0: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뭐, 사옵니다, 뭐, 네. 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도 엄청 위치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왜? 라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네. 왜? 라는 거.
1: 왜? 왜? 한 살,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빠른,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바른 90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한 살 차이 바로 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같은 90년대에 태어나도 1월 달 태어난 사람하고 12월 달 태어난 사람을.
0: 언니, 누나, 네. 오빠, 한 살도, 한 살 뿐만 아니라 한 달, 네. 1일, 이렇게도 따지더라고요.
1: 맞아요. 와.
0: 그래서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1: 진짜 저희가 사실 오늘 굉장히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우리는 이집트를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아직 뭐 가본 적도 없어.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청취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서를 보내주시든 뭐를 보내시든 한번 이집트를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피라미드, 사막, 낙타 그런 것만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자나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막이 아니라 지중해 바닷가라는데 맞아요?
0: 자, 일단 알렉산드리아 위치 말씀드리자면 네. 이집트 제일 북쪽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바로 북쪽인 나라이다 보니까 좀 유럽의 건너편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 우리 고향은 건너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건너편이에요. 지중해만 네. 건너가면.
1: 네.
0: 그래서 일단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발견해 준 네. 그리스 네.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1: 네.
0: 대왕이.
1: 네.
0: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네. 그리스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만들었어요.
1: 네.
0: 그 원래 다른 이름으로 있었는데 네. 땅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와가지고 이거 내 이름 비슷하게 만들자. 알렉산드리아 하고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1: 네.
0: 그 그리스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1: 네.
0: 그럼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도시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1: 그리스처럼 생겼죠.
0: 그리스스럽게. 그래서 자 그 좀 유적지와 네. 유물들은
1: 네.
0: 그리스 유적지와 유물이에요.
1: 아~
0: 이집트 파라오나 이거는 아니라 로마 그리스
1: 훨씬 더 가까운
0: 맞아요. 그런 그리스 사람들도 분위기군요. 만들었으니까.
1: 네.
0: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전 세계 제조의 도서관이죠.
1: 아, 예, 예, 그렇죠.
0: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유학의 도시였대요.
1: 유학의 도시.
0: 그래서 네. 이거 무슨 말이었냐면,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영국왕, 뭐, 네. 그 요르단 왕, 그거 이집트에서 다 출신이요. 다 네. 이집트에서 유학했어요.
1: 네.
0: 지금은 아니지만요.
1: 네.
0: 그래서 예전에 유학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제대로 보고 싶다 하면 알렉산드리아 와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 아.
0: 지식의 도시,
1: 네.
0: 유학의 도시,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의 도시. 코스모폴리탄 무슨 뜻이냐면 네. 국제.
1: 그렇죠.
0: 전 세계 그리고 영화관 두 번째 영화관이 전 세계 두 번째 영화관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1: 와.
0: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한 번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와서 영화관 하나 만들었어요.
1: 그렇죠.
0: 그거 프랑스 형제의 누구 뭐 이런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진짜 역사 있는 도시예요. 카이로보다.
1: 와.
0: 카이로 수도이지만 카이로보다 진짜 역사 많았고 200년 동안 수도였고 클리오파트라라는 네.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네, 네. 알렉산드라 여자였어요.
1: 아, 와 대단한 네. 대단한 곳에 대단한 곳에 오셨군요.
0: 맞아요.
1: 저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지만 자세하게 네.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자세하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정말 가보고 싶기는 하네요.
0: 맞아요.
1: 와 우리가 예, 알렉산드리아 사실 이집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배그 이야기에 벌써 일부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고향이라서 그래 죄송해요.
1: 그래서 예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방송인 4억 5천만 명의 동역사 자나 왈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 213은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걸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와, 차나님의 아주 대단한 곳에서 고향이 아주 대단한 알렉산드리아이긴 하지만 이집트에 있는 나라지만 그리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럽게 그리스처럼 생기고 우리 세계의 첫 번째 도서관에 거기도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세계의 두 번째 영화관이 거기에 아, 세워졌다는. 와, 너무 가고 싶으네요. 이거 저도 지중해를 아직 못 가봐서 지중해를 가 이왕 가는 김에 알렉산드리아 가는 게가 나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이 자나 씨 얘기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우리가 상상을 했던 이집트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럼 자나님의 고향에 사계절과 하루의 일상은 뭐 이집트를 저같이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약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 일상 말씀드려도 돼요?
1: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2: 네. 일단 계절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사계절이 없어요. 더운 나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죠. 더운 나라니까 덥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운 나라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겨울이 없어서 더운 네. 나라다 라고 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국처럼 덥지도 않아요.
1: 그렇죠. 한국 여름. 아, 올 여름도 정말 너무 더워요.
2: 너무 더워요.
1: 그럼 온도가 너무 떨어져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2: 알렉산드리아는 일단 유럽 북쪽이 그 네. 유럽 건너편이기도 하고 네. 지중해 바다 있는 네. 그 도시다 보니까 네. 좀 날씨 시원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더운 날인데도 35도예요. 네. 제일 35도예요. 예. 근데 바다 있으니까 바람 불어요. 그래서 네. 덥지가 않아요. 시원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다 있는데도 습하지가 않아요. 한국처럼 습하지가 않아요. 바다 있는데도. 예. 그래서 바람도 불고 35도이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숨 쉬어지잖아요. 네. 땀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카이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일단 복적은 날씨 네. 이런데 내려갈수록 더워지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카이로는 중간이 있어요. 네. 카이로는 38, 39,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1: 1년 내내 그런 건가요?
2: 아니요. 겨울은 네.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네. 네. 여름이에요. 자, 그때는 일단 습도는 아예 없어요. 네. 건조한 나라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더 남쪽으로 갈게요. 더 남쪽으로 네. 룩설이라는 네. 카이로에서 15시간 거리인 룩설이 네. 있어요. 네. 45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덥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해서 너무 햇빛만 가리면 돼요. 그냥
1: 그렇죠.
2: 햇빛만 뜨거운 거죠. 그냥 예. 내부나 그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있어요.
1: 정말요?
2: 네. 그러면 일단 봄이랑 날씨는 없어요. 네. 다 더워요.
1: 예.
2: 그렇지만 겨울 때는 한국 가을 날씨예요. 제일 추울 때. 제일 추울 때는 영하 안 떨어지고 10도 정도 돼요.
1: 10도?
2: 네. 영상 10도, 18도.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발도까지 떨어지면 나라가 싫어요. 나오지 마. 추워. 하더라고요.
1: 발도까지 떨어지면 나오지 네, 마. 추워.
2: 뉴스에서 나와요. 네. 날씨 때문에 네. 시험도 취소됐고 수능 네. 시험도 취소되고 다 동제됐습니다.
1: 와. 8도 정도 네. 되면은. 와.
2: 그리고 우리 네. 겨울 때만 비 와요.
1: 네.
2: 겨울 때만 비 와요. 그래서 비 오면은 예. 원래 카이로나 건조한 그 도시들은 비 아예 안 오거든. 10년에 네. 한 번.
1: 네.
2: 오, 근데 알렉산더는 비 잘 와요. 비 올 때. 아. 그럼 비 오면은 진짜 다 잠겨요.
1: 그렇지.
2: 왜냐하면 그 뭐 길거리 핫수거 나 뭐 그 허수거?
1: 핫수거.
2: 네, 네, 네. 핫수거는 네. 잘 안 되어 있으니까.
1: 아. 뭐 비가 그냥 올라오는
2: 네,
1: 거예요.
2: 올라. 아. 물론 그 적당히 오면은 상관없는데 네. 많이 갑자기 오면은 네. 다 잠겨요.
1: 와.
2: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가 싫어요, 진짜로.
1: 비를 되게 싫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건조해서 비가 당연히 많이 왔으면 바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올라오니까
2: 맞아요.
1: 비 많이 오는 맞아요. 거는 싫어한다. 라는 그
2: 그러니까 이거는 네. 도시 이야기죠.
1: 그렇죠.
2: 근데 만약에 시골이나 네. 농사 지시는 네. 분들은 좋아. 입장 다를 수도
1: 그렇죠.
2: 있어요. 그건 잘 모르죠. 네.
1: 우리가 이게 정치자 여러분들에게 이 집 타면 이게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약간 얘기를 해달라고 아까 했는데 예, 항상 그러니까 우리 자나시 내내 우리가 아, 방송 내내 한번 이 집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가 생각하시는 얘기가 있으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괜찮. 아, 네. 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나 씨한테는 좀 약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746 님이 뭐 걸레빵이라는 빵이에요?
2: 걸레빵?
1: 예. 이게 뭐죠? 걸레가 아니고요.
2: 걸레? 그 이렇게 닦는 그 걸레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에이쉬라는데요.
2: 아, 에이쉬. 오.
1: 에이쉬.
2: 이집트 가보셨나 보다.
1: 그런가 봐요.
2: 저는 드신다면.
1: 아 정말이요? 그게 어떤 자, 빵인가요?
2: 이거 시민들의 빵이에요.
1: 아.
2: 자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에 그 네. 물어보셨어요.
1: 네.
2: 자 이집트에서는 빵 무료로 나눠줘요. 이거 왜냐하면
1: 네.
2: 그 좀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1: 네.
2: 굶어 죽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나라가 복지 카드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복지 카드만 있으면 너 빵집 가서
1: 네.
2: 그 하루에 다섯 개 그 빵 아이시라는 빵 난과 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우리 밀가루 주식이니까
1: 아, 그러네요.
2: 네. 맞아요. 우리 밀가루 주식이니까 네. 빵이 중요한 거예요. 식사할 때.
1: 네.
2: 그래서 그 봉지 카드 가지고 빵집 가서 가족이 여섯 명이면은 1인당 다섯 개씩 받아요.
1: 1인당 다섯
2: 네.
1: 개요. 지금 사진을 피디님이 올려주셨는데 사진은 진짜 난처럼 생겼네요.
2: 맞아요.
1: 와.
2: 그래서 네. 그 빵이라도 먹고 살아라 라는
1: 아.
2: 거예요. 그렇지만 그 봉지 그 카드 안 네. 되는 직업들 있어요. 교수, 선생.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월급으로 그렇죠. 그냥 사 먹을 수 있구나.
1: 일반 사람들은 그 카드를 발급 받는 거예요.
2: 네, 일반 사람들.
1: 아, 그럼 그 카드를
2: 모두 다
1: 이집트에서
2: 모두 다 모든
1: 와.
2: 시민들 다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가서 나라에게만 신청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부자인 직업들 안 네. 됩니다.
1: 아.
2: 그래서 네. 교수
1: 네.
2: 좀
1: 네.
2: 그 돈
1: 좀 잘
2: 벌잖아요.
1: 보니까, 예.
2: 그래서 안 돼요.
1: 아.
2: 근데 선생은 되는 선생이 있고 안 되는 선생이 있어요.
1: 아,
2: 월급에 따라서.
1: 이 카드는 무슨 카드라고 하는 건가요?
2: 그냥 시민의 카드?
1: 네.
2: 빵 그러면, 받을 수 있는
1: 빵
2: 카드?
1: 빵 받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2: 네.
1: 와서 하루 매일 빵 다섯 개 1인분이
2: 1인,
1: 다 가진
2: 네.
1: 거예요.
2: 맞아요.
1: 와.
2: 그리고 빵이 진짜 맛있어요.
1: 그렇게 생겼어요.
2: 우리 아빠는 교수니까 받을
1: 네.
2: 수 없는 거거든요.
1: 네.
2: 근데 할머니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른들
1: 아.
2: 전체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른들
1: 네.
2: 그 60대 이상 어른들 모두 직업이 다 월급
1: 상관없이.
2: 괜찮고 상관없이
1: 네.
2: 다 받을 수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할머니한테 일부러 받아가요.
1: 네.
2: 너무 맛있어서.
1: 아.
2: 돈 주고 사는 빵보다 맛있어요. 나라가
1: 아,
2: 만들어주는 빵.
1: 나라가 만드는 빵.
2: 네.
1: 좋네요. 그래도 이게 거기서 배가 고플 일이 없겠네요, 사람이.
2: 그래서
1: 그러니까
2: 그거라도
1: 굶어서 할 수 있는
2: 맞아요.
1: 일.
2: 예. 네. 그거라도 먹고 살아 이런
1: 아,
2: 식인데.
1: 굶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까 매일
2: 맞아요.
1: 받을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2: 맞아요.
1: 굉장히 좋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와. 아이시라는 빵이에요.
1: 예.
2: 아이시.
1: 아이시라는
2: 네.
1: 빵. 와. 그러면 저도. 예, 이상 한번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집 타임이라는 게 있다면서 이집 타임이 뭐예요? 코리아

0: 무슨 나라들은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 타임은 어때요?
1: 아, 이집트 타임은 2시간이에요. 한국이 10분이면.
0: 2시간 늦는 거요?
1: 네, 늦는 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송이 네. 4시예요. 네. 그럼 4시 10분 정도 늦을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6시라는 뜻이에요. 와. 네. 그래서 진짜 그냥 4시라고 말씀하셨는데 4시 네. 맞춰서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스튜디오도 없을 거고 조명도 없을 거고 다 없을 거예요.
0: 정말요?
1: 진짜로요. 그 이집트 타임 2시간이에요.
0: 이집트 타임이 2시간.
1: 결혼식도 그래요.
0: 결혼식도 그럽니까?
1: 네. 네. 결혼식이 7시라고 써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결혼식 갔다 왔는데 네. 엄마랑 그래서 네. 7시면은 우리 8시 가자 했는데 네. 신부 없을 거야. 그럼 9시 가자. 아니야, 결혼식 가자. 그래서 아니야, 친구니까 삐질 네. 거야 했는데 네. 갔더니 9시 갔어요. 네. 9시 갔는데 신부와 신랑이 아직 입장 안 했더라고요. 7시로 7시 결혼식 7시 오라고 했는데 9시 갔더니 그래서 엄마가 말했잖아. 그리고 신부가 예. 진짜 10시 입장했어요.
0: 와.
1: 진짜로.
0: 왜 7시 오라는 거예요?
1: 알고 있으면서 알려줬는데 아~ 이집트 타임인 게. 와. 이래야 서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0: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와. 그럼 예, 자나 씨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생긴 네. 게 보다 다르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뭐 이집트에서 왔다고 하면 네.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일 자주 받는 게가 뭐예요?
1: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MC님이 네. 저보다 이집트스럽게 생기셨어요.
0: 아니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클리바도 저럼 생기셨어요. 클리바도 이렇게 머리 짧고 예. 그 피부 이렇게 매력적이시면서
0: 예. 아, 머리를 해야 되겠나요? 네.
1: 진짜로요.
0: 아니,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그 좀 너 거정으로 생긴 외모가 없어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옛날부터 계속 점령당하고 다문화 네. 가족도 있고 네. 계속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하니까 혼혈이 많아요.
0: 오,
1: 그렇다고 네. 이집트 유전자나 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이집트라는 유전자 따로 있어요.
0: 오,
1: 그거 뭐 검사하시면 네. 뭐 아시아 뭐 이렇게
0: 그렇죠. 몇
1: 우리는
0: 프로, 몇 프로.
1: 이집트. 라는 아~ 민족이 있어요. 이집트. 이집트 네네네. 유전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0: 네.
1: 일단 좀 그 저 보고 이집트스럽게 네.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제가 알렉산더 사람이라서
0: 그렇죠.
1: 그 좀 헌혈이 많아 가지고 아~ 그래서 유럽스럽게 생겼어요. 네. 스페인이나 이런 게 좀 유럽스럽게 네. 생겼고 친 여동생이 강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이집트스럽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네. 일단 복적인 사람들은 헌혈이 많아서
0: 그렇죠.
1: 외국스럽게 뭐 유럽스럽게
0: 네.
1: 그럼 내려가실수록 네. 카이로 뭐 이렇게 내려가실수록 더 이집트스럽게
0: 아~
1: 너무 이집트스러워져요.
0: 와~
1: 근데 남쪽 가시면 네. 수단이 이렇게 네. 좀 남쪽 가시면 흑인이에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피부가 어두워져요.
0: 그럼 저는 카이로 정도 가야 되겠네요.
1: 아, 훨씬 더 알렉산드리아에서 좀 한 시간 거리 가시면 돼요.
0: 제 생김새로는 예,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시간 거리 정도 가면은 네. 거기에서 맞겠다.
1: 맞아요.
0: 와. 맞아요. 와,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어디로 가야 돼? 그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러면 네. 만약에 물어보자.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이집트에서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1: 네.
0: 대부분 사람이 있고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까요?
1: 맞아요. 이집트는 히잡 쓰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0: 네.
1: 뭐냐면 무슬림 국가니까 그렇죠. 히잡 쓰는 거 아니야?
0: 네.
1: 히잡 써야 되는데
0: 네.
1: 이런 거 물어보고
0: 안 하는 건가요?
1: 저는 그 네. 일단 안 하는 그 히잡 안 쓴 사람이고
0: 네.
1: 그리고 이집트는 좀 그나마 개방적인 네.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와 문명 때문에 그래서 그거 영향 많이 미치지는 않았어요.
0: 네.
1: 그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0: 아~
1: 그래서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는데 선택이에요.
0: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로운 네. 거군요.
1: 너무 자유로워요.
0: 터키 같은
1: 네, 터키 같은 네. 맞아요. 네. 터키와 같은 네. 거예요. 네.
0: 아~
1: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집트 사람들은 아이라이너와 클리오파트라처럼 앞머리랑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근데 진짜 친동생이 네. 한국이라 그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얘는 진짜 메이크업도 큰일 빠지러스럽게 해요. 와. 아이라이너 엄청 오. 강하게 하고 네. 이거 좀 그 너무 강하게
1: 보고 싶네요. 같이 나오는 거 할 거예요. 이렇게 딱 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저는 이 집에 가면은 한 1시간 거리 정도에 네. 알렉산드라에서 한 1시간 거리에
0: 갈수록 어두워지니까 알렉산드라에서 한 1시간
1: 그렇죠. 아 근데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시키는 게가 있어요. 이거를 까먹어 버렸어요. 아. 우리가 원래 방송에 나오시면 네. 아까 우리가 2부를 시작을 했을 때 네.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라는 이런 이야기를 모국어 아랍어로 이렇게 좀 약간 부탁을 드리는 아. 그런 경우인데 그거를 지금 지나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지금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여기 서있을까 지금 생각이 났어요. 혹시 한국을 네.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를 아랍어로 하실 수 있을까요?
0: 할 수 있어요. 어, 좀 네. 아름답게 목소리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좀 깜짝 충격 드시 먹으면 안 돼요. 아,
1: 그렇죠. 깜짝 그러니까 마음의 네.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을 품은 예. 이야기 케이스토리 아랍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가야 따뜻한 편의 코리아.
1: 오, 이거 완전 ASMR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0: 차분하게.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것도 느끼세요. 한국말을 하셨을 때 그리고 이집트말 아랍어를 하셨을 때 네. 문인의 목소리 다르죠.
0: 다르고 성격도 달라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네. 아랍어를 할 때 차분하게 하가야 따다든 비하드노 코리아 이렇게 좀 차분하게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는 한국을 그 뭐 한국을 품은 이야기 이렇게 네. 하는데 애교 나오더라고요. 표정도 달라지고
1: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유튜브에서 보시는 네.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봤거든요. 정말 네. 놀라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표정부터 딱 바뀌시다가 네. 말씀을 하는 순간에 목소리까지 다 바뀌었었어요.
0: 맞아요.
1: 와 대단하네요.
0: 아, 표정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딱 거기 이거 시키면요. 딱 거기 바뀌어요. 네. 목소리도 바뀌고 성격도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야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서 다시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부에서 뭐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목마르다라는 말에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날 긴텍스에서의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근데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0: 그 참고로 네.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네. 한국에서 영향 많이 비춰주시는 분들이세요.
1: 영향력이 있는 분들.
0: 그래서 예.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그 인플루엔서, 네. 유튜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고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네. 아랍 국가에서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 아.
0: 그리고 목 말라이타라는 표현 왜 썼냐면 네. 그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니까 네. 좀 많이 해달라.
1: 아.
0: 그리고 참고로 우리 그 한국 콘텐츠 보고 많이 네. 따라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물론 그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한국 뭐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 네.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1: 네.
0: 그거 전 세계 1위였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똑같이 번역해가지고 밑에서 이거 한국어 오징어 게임 뭐 그 다운 스토리다 하면서 네. 이집트스럽게 만들었어요. 아, 이집트 배우들.
1: 이집트. 이집트판 오징어 게임이 네. 있다는 거예요?
0: 있어요. 있어요.
1: 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0: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했는데 아랍어로 번역했더라고요.
1: 아, 그건 이제 궁금하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랍어는 어떻게 해요?
0: 그 엘와르다 파타 헤티아와르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1: 그거까지 그 노래까지 네, 원래 있는 거는 아니죠.
0: 어, 원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 그 오징어 게임 너무 감동스러웠던 게 네. 어린 시절 했을 때 놀이 비슷했어요.
1: 아~
0: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다 난리 난 이유가 와 네. 이거 다 비슷했네 네.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고 아~ 뭐 하니까 그래서 그 따라
1: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이 집판 오징어 게임이 있다는 것들이 네.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네.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네. 한국 미디어가 아랍 국가에서 미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 계속 해달라는
1: 조금
0: 거죠.
1: 조금 더 만들어달라고.
0: 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죠.
1: 그러면 이 집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제일 이해를 못하는 장면들이 뭐 있을까요? 아이고 이해가 안 가네.
0: 일단 그 우리 무슬림 국가들은 회식 네. 문화가 없어요.
1: 아 정말이요?
0: 네, 우리의 술 문화가 없으니까 회식 아~ 문화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아빠랑도 먹어도 되고 그 술, 그 대표님이랑도 먹어도 되고 교수님이랑도 술 먹어도 되고 네. 그런 문화 진짜 신기했어요. 아 이거 우리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술은 네. 우리한테 마약 같은 인식이에요.
1: 그렇죠.
0: 그 예. 마약 엄청 너무 예. 나쁘다고 예. 물론 그 이집트에서 하면은 나쁜 그런 예. 그 이미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몰래서 네. 있다면 그 있다면 먹고 싶다면
1: 뭐, 그렇죠.
0: 아, 원래는 예. 안 먹고 있는데 네.
1: 금주를 있다면 하는, 네. 하니까
0: 예. 맞아요. 금주는 하지만 그리고 법적으로는 발긴 해요. 그 편의점이나. 네, 네. 근데 만약에 가서 사고 뭐 이러면, 네.
1: 대부분 관광객을 많이 사가는 거, 관광객은 괜찮은데, 이 집 사람들을 이렇게 사가는 게가 좀 약간 맞아요. 어려울 거죠.
0: 아, 불법이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미지 너무 안 좋다.
1: 아, 그러면 회식 문화가 또 다른 이유로 이해가 맞아요. 안 가는 거군요.
0: 맞아요.
1: 와, 그러면 방향으로 반대로 돌려볼게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 아랍 사람, 중동 사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자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그려주고 있을까요?
0: 한국 콘텐츠에서 아랍 사람들 나오면
1: 네.
0: 좀 너무 자존심이나 좀 자부심 이렇게 뭔가 커지긴 네. 하긴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나오면 아랍 이야기 하겠죠.
1: 그렇죠.
0: 그 아랍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 아 시청자들은 네. 시청자들은 이집트 관심이 있어서 네. 거기서 불러줬구나 네. 하면서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1: 네.
0: 하면서 진짜 좋아해요. 제가.
1: 진짜 좋아하는데 그 모습도 가끔씩 이렇게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0: 왜냐면 이집트 그 지역마다 문화 다르니까 네. 누가 나와서 아 네. 이집트 전체 1억 넘는데 그렇죠. 이집트 전체 1회라고 하면 다 이러지는 않은데
1: 예.
0: 그래서 가끔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네. 좀 오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어서 좀 뭔가
1: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하고는 싶은데 네. 근데 딱 보니까 시간이 마지막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억 5천 만 명의 한국 사이에서 서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꼭 만들고 싶은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일단 이집트하고 한국은 멀리 있는 거니까
1: 네.
0: 제가 이집트 그 한국 사람들한테 네. 이집트에 대한 많이 알리고 싶긴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집트는 어떤 모습인지 이집트는 일단 역사와 문명 깊은 나라이긴 하지만
1: 네.
0: 현대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일반 나라처럼 현대 네. 기술도 있고 네. 물론 기술은 이집트건 이제 한국 거지만
1: 네.
0: 그래서 네.
1: 그래서 소개를 네, 많이 하고 싶은 싶다. 그런 얘기구나. 참 정말 아쉽지만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시간을 함께한 정치자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끝 인사 한 번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집트에 대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집트에 대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골뱅이 K스토리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2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재수민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2: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 중랑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용비교부터 속도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월계 1교에서 3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에 성수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지금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가양대교까지 시속 2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영동대교 사이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진땀을 빼는 순간 바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 앞에 섰을 때라고 하죠. 녹색불은 켜졌는데 맞은편 차는 쌩쌩 달려오고 언제 가야 하나 눈치만 보다가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 마음이 더 초조해집니다. 비보호 구간은 초록불이 켜져 있어도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사고가 나면 책임도 온전히 내 몫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비보호 구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방향등을 켜고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 지금은 투자를 멈추세요, 딱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너무 서두르지도 또 너무 망설이지도 않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 비보호 구간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대를 꺾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입니다.

0: 오늘 참 하늘이 맑고 햇살이 좋죠. 오늘 첫 곡 K씨의 어느 햇살 좋은 날, 이 노래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가정경제에도 때로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비보호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집은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는 말에서 비보호 구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초보 운전일 때 뒤에서 경적 소리만 나도 아 이거 나한테 하는 건가?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안 끼워주는 운전.

0: 저는 그 운전할 때 네.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 빨리 가라고.
1: 아, 너무 조급하잖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막 이것도 안 하고 그 안에 뒤에 바짝 해가지고 빨리 이제 비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네. 옆으로서 가면 되는데
1: 그러니까
0: 굳이 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2: 너무 이런 천천히 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건 아니에요.
1: 양반 운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천천히 저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바짝 오는 차들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시그널 놓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0: 차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 이런 경우는 또 사고 위험이 네, 높을 수 있으니까 좀 운전하실 때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도 기존 4조 3,400억 원에서 6조 9,8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집인 접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신규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대면 판매를 중단했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자체 제한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66%에서 7.36%까지 올랐습니다. 연말에는 최고금리가 8%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단 파산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가 찬성했습니다. 법정 가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겁니다. 당초 5032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 대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홈플러스가 관계인 집회 직전까지 분할 상환 동의율을 66.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회생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쪽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납품 거부 가능성과 영업기반 축소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13일 다시 문을 연 67개 점포의 매출은 영업 중단 이전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른바 8주 룰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이후 사고를 겪은 경상 환자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사고는 기존처럼 치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환자가 먼저 부담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은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관악구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보험료. 제대로 된 점검으로 새는 돈은 맞고 보장은 든든하게 채우자입니다.
0: 아, 공감이 됩니다.
1: 네, 그 수입은 들쑥날쑥한데 보험료는 매달 따박따박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지하자니 불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오늘은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을 놓치지 않는 보험 점검 그리고 50대라면 꼭 함께 챙겨야 할 노후 준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대에 피자집 알바를 하다가 만났는데요. 이젠 기억도 아득한 30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2: 저기요. 오늘 면접 보고 새로 오신 분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요? 긴장 풀어요.
3: 아, 네. 네, 제가 이런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서 실수할까 봐 조금 떨리네요.
2: 에이, 저도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옆에서 싹 다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0: 20대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점장님 목소리, 그죠? 남편이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첫눈에 반했었다고요. 그 시절엔 정말 천사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일도 척척 다 가르쳐주고 굳은 일은 자기가 다 도맡아 하면서 저를 챙겨줬거든요. 사실 제 타입은 아니었는데 그 듬직함과 다정함에 스며들어서 어쩌다 보니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네요.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고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꿈꾸던 작은 마트의 주인이 됐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땐 제법 장사도 잘 됐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배달 앱까지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 여보, 이번 달은 참 빠듯하네. 물건 대금 결제하고 월세 내고 공과금 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쥐꼬리만 하다. 근데 여보, 우리 보험료가 무슨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나가지? 이거 통장 내역 좀 확인해봐봐.
3: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많이 나가도 한 7, 80만 원 나가겠지. 150만 원은 무슨. 어디 봐봐요. 어? 진짜네?
0: 자동이체로 이것저것 빠져나가다 보니 150만 원이나 되는 줄 몰랐습니다.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해지하자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프거나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걱정도 됩니다. 아, 게다가 이제는 노후 준비도 조금씩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 보험료로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저희 4인 가족 보험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도와주세요. 아, 정말 수입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보험료죠. 해지하자니 아깝고 유지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보험은 다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0: 그쵸?
1: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결국 오래 유지하기 힘듭니다.
0: 그쵸?
1: 일반적으로 뭐 소득의 10에서 12%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족 구성원, 나이, 부채, 자녀 교육비 상황에 따라 또 다 다르죠, 가정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그리고 그 보험료만큼 꼭 필요한 보장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0: 그렇죠. 너무 무리해서 또 보험을 들다 보면 또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직장인이야 뭐 월급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비교적 고정 지출의 기준을 좀 삼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그 근로소득자 가정보다 자영업자 가정들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자영업자 분들은 수입이 좀 들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4: 그쵸.
3: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 소득의 10%다, 12%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보다는 경기가 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암, 뇌, 심장 이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먼저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간병비 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4: 그러니까 뭐 소득의 평균치 같은 걸 좀 계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1년치 네. 평균치를 계산해 보셔서 그거에 맞춰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4: 네.
1: 대신에 뭐 소득이 좋을 때는 보험을 또 많이 늘렸다가 나중에 그 매출이 줄면은 보험료가 또 부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4: 그렇죠.
1: 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보험료가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10년, 20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사연자님 보험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3: 네, 이제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지출이 이제 부담이 확 되신 거예요. 원래 보통은 그렇게 되잖아요.
4: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의견을 좀 자문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험회사 다니는 지인 설계사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오래된 보험이니까 이건 무조건 좋은 거다. 아무리 납입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유지를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분은 지금 보험은 좀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변을 들으시니까 이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셨던 거예요.
4: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이 말이 맞는 네.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보험도 자기만의 좀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 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네, 청취자님은 그 의료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하고 또 건강보험, 종신보험, 뭐 운전자, 주택화재 이렇게 다섯 건에 매월 6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고
4: 네.
1: 남편분은 이제 동일하게 의료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이렇게 이제 가입 중이셨는데 두 분 보험료가 합쳐서 매월 100만 원씩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계셨어요.
4: 네.
1: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가입한 지 15년 된 오래된 보험들도 있었습니다.
4: 15년이나 좀 유지하셨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 보험이었던 거 아니에요?
3: 네, 물론 이제 보험이 오래되면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어요. 우리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제 15년 정도 유지하신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종합보험이었는데요. 이 종합보험 안에 있는 실손 의료비는 당시에 사실은 가입 조건이 좋은 1세대 실손 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4: 네.
3: 그래서 실손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두고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실손 보험보다 이제 종합보험 형태니까 실손 특약 외에 다른 이제 진단이나 수술 이런 특약들이 있잖아요.
4: 네.
3: 거기에 이제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암, 뭐 입원비 이런 특약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4: 아, 그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3: 맞아요.
4: 보험료가.
3: 그래서 아마 가입할 당시에는 사실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무려 5회나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또 인상이 되겠죠. 근데 갱신형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그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었어요.
4: 가뜩이나 지금 이제 수입이 좀 줄어서 고민이라고
3: 맞아요.
4: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은 굉장히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4: 그럼 이 갱신형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면 해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1: 네, 보험은 또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유지 아니면 해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4: 그쵸.
1: 실제로는 상품의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특약을 삭제하거나 주 보험을 줄이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험 상품의 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 주권을 확인하셔야 되고
4: 네.
1: 보험회사에 어떤 특약을 삭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취자님은 처음부터 보험 전체를 유지하거나 아예 해지하는 두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나씩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아, 되게 좋네요. 저는 무조건 그냥 해지 아니면 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약을 하나씩 삭제할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또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3: 네. 특히나 아마 뭐 10년 전, 15년 전에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분명히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4: 잊혀지죠.
3: 일주일 전에 이야기 들은 것도 까먹는 경우가
4: 어제
3: 많잖아요.
4: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맞아요. 안 나는데.
3: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은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매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족의 상황도 달라지고 소득도 달라지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에 한 번은 내 보험을 좀 꺼내서 점검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다만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끼 시는 거는 보험을 점검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을 먼저 가지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험이면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나한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특약만 삭제해서 좋은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고 불필요한 부분만 변경하는 이런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님 부부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특약만 좀 조정을 하신 건가요?
1: 네. 기존 보험에 이제 특히 의료실서 는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살펴봤고 그 이유는 이제 3년 전부터 두 분이 있어요. 고지혈,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복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잦은 통원 치료도 많으셔가지고 최대한 실손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점검했고 다만 실손 특약 외에 갱신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약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뇌출혈, 심근경색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좁던가 활용 가능성이 낮은 그런 특약들이 있어요.
4: 네.
1: 뭐 입원 일당이라든가.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선순위가 제일 좋거든요. 우선순위 나한테 맞게끔.
4: 네.
1: 그러니까 보험료만 많이 내면서 실제 필요한 보장과 거리가 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보험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이게 사실 말로만 들으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험증권을 펼쳐놓으면은 이게 뭐가 좋은 특약이고 나한테 필요한 건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3: 네, 네.
4: 자, 그러면 사연자님 부부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3: 네, 어쩌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좋은 건 남기고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거는 줄이는 형태로 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4: 어려워요.
3: 네, 맞아요. 그 청취자님 부부가 가지고 있는 실손은 일단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4: 네.
3: 이제 그 안에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갱신형 특약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4: 맞아요.
3: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부분들 이런 특약들을 삭제하는 그 형태로 조정을 좀 하는 걸로 안내를 드렸는데
4: 네.
3: 이렇게 이제 기존 보험을 좀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가 꼭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줄인 다음에 정작 필요한 보장이 없어지면
4: 그쵸.
3: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으로 보였던 혈관 보장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4: 이게 아무래도 뭐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은 그 특약 이름 하나만 봐도 그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3: 네, 맞아요.
4: 청취자분들이 보험 점검할 때 좀 어떤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1: 그 뇌진환으로 예를 들면 그 상품 특약의 뇌출혈인지 뇌혈관 질환인지 뇌졸중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심장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인지 허혈성인지 이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4: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1: 그렇죠.
4: 걸 좀 보셔야
1: 돼요. 이름만 보고 뇌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심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4: 네.
1: 약관을 통해서 실제 어떤 특약이 보장을 받는지 어떤 범위에서 보장을 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진단비 수술비도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진단 자금은 최초 1회 한 번만 지급합니다.
4: 아.
1: 네. 그런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재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술비는 또 반복 지급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보험료를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진단비만 무조건 많이 넣을 게 아니라 수술비까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3: 네네.
4: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한 보장을 가성비하게 가성비 있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3: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많은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이미 내가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중복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되고요.
4: 그쵸.
3: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4: 그쵸.
3: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만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암보험이 있는데도 또 새롭게 암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고요.
4: 네.
3: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뭐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 이런 것들 중복해서 가입하시는 사례들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 점검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네,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개수가 좀 많으셨단 말이에요.
3: 네.
4: 그럼 기존에 다른 보험에는 또 문제가 없었나요?
1: 네, 기존 보험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그 두 부의 그 종신보험은 네. 자녀가 다 성인이라서 두 분 다 사망보장보다는 노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입한 종신보험은 현재 재무상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데 굳이 내가 오래됐다고도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저축하고 그 해지 환급금으로 차라리 다른 데 또 필요한 용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4: 좀 아까워서.
1: 그렇죠. 아깝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불필요하다면 그게 더 아깝다는 거죠.
4: 네.
1: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부족한 혈관 보장, 뭐 필요한 보장을 보완했더니 두 분 원래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4: 네.
1: 5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 많이 줄었다.
1: 네. 물론 개개인마다 보험료는 뭐 나이, 상품, 특약, 그 병력 상태,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보장은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정리해서 보험료를 낮춰서 저축을 하고 현금흐름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4: 그렇죠. 두 분이 합쳐서 한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가 50만 원으로 줄었다면은 이게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3: 네.
4: 결국 보험 점검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조건 해지부터가 아니라 확인하고 좀 정리하고 보완하는 순서로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인이 된 자녀 두 분의 보험은 또 어떻게 도와드렸어요?
3: 네. 자녀는 각각 20만 원대로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실손이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 한 건 이렇게 가입 중인데
4: 종신보험을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가족들 다
3: 네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일단은 그 50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20만 원과 사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자녀들의 기준에서 20만 원은 굉장히 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보험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대 자녀 앞으로 사망 보장이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4: 그쵸.
3: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기존의 실손이 포함된 종합 보험 만 좀 불필요한 특약들 좀 삭제하는 형태로 해서 총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험료를 딱 절반으로 줄여드렸고요. 이 정도의 보험만 유지를 해도 자녀들은 충분히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연금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보험사마다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은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사업 비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상품에 가입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내드려서 정리할 수 있도록 권해드렸습니다.
4: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줄인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당장 보험료를 줄였으면 네. 또 그냥 냅두면 그냥 소비하기
4: 그렇죠.
1: 또 마련이거든요.
4: 네.
1: 그래서 사연자님은 5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도 이제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50대면. 그래서 매월 50만 원을 절감했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 600만 원이고 5년이면 3천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 모일 수 있어요. 그 결과 뭐 저축 결과에 따라서 금리라든가 수익에 따라서 더 많이 더 발생될 수 있고요.
4: 네.
1: 보험료는 이제 줄인 그 돈을 꾸준히 노후 자금으로 쌓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였다고 해서 보장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보장을 남겨두고 절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연금, 노후 준비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4: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매달 숨만 쉬어도 보험료로만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 150만 원인 관악구에 사실 50대 청취자님의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우리 집도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하면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보험 보장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10년, 20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사연자님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고

0: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더니 부부보험이야 50만 원대로 그리고 자녀보험 20만 원을 줄여서 무려 월 7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윳돈이 생겨서 노후 설계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보험 점검하고 싶다. 나도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고민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7422님이 저 비상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비상금 크네요. 은행에 두려니까 이 투자하려니까 아 고민이 돼서 혹시 시골에 작은 세컨하우스를 원하는데 좋은 투자 방법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는데 일단 뭐 비상금이 5천만 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거 집에서 들으셔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
1: 합의가 안 된 거일 수도 있으시겠네요.
0: 혹시 두 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1: 근데 뭐 세컨하우스 누구나 꿈꾸는 드림이죠. 저도 뭐 항상 꿈꾸고 있는데 사실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바로 이제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으니까 네. 이 돈을 좀 잘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의 상황에 맞게 하자니 뭐 1년, 2년 안에 돈을 많이 불릴 수는 없겠고.
0: 그렇죠.
1: 뭐 사람이 욕심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계획이에요. 내가 뭐 3년 뒤, 5년 뒤, 몇 년 뒤에 이제 세컨하우스를 구입을 할 것이냐.
0: 뭐 지금 당장 사시는 게 아니라면.
1: 네. 그쵸. 지금 당장 사시면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5천만 원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3년, 5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정한다면 기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조금 넉넉하게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통해서 좀 추가 수익을 얻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뭐 1년, 2년 뒤에 당장 뭐 나는 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자를 불려 나가시는 거를
0: 뭐 저축을 하시거나
1: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목표 연도를 좀 설정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 먼저예요.
0: 네, 투자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또 기다릴게요.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10cm 노래입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상담 신청 문자번호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2277님 또 2642님, 4304님도 궁금하다고 많이 문자 주시는데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민원은 544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10년 전쯤 가족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한 뒤 뭐 큰 병도 없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거의 없어서 보험증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매달 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보험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건지 필요할 때 점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 아프지도 않은데 지금 굳이 점검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보험 점검은 꼭 미리미리 해야 하는 걸까요?
1: 네, 이 보험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처럼 고장난 이후에 정비소를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즉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보험 가입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다 됐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0: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1: 네. 네. 뭐 언제 가입했는지조차 모르고 네. 그냥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상 사실 제가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한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 그러면 시간도 손해고 돈도 손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굳이 그 보험 증권을 펼쳐보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보험 점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네.

0: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험 정보 네.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1: 좋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0: 네. 첫 번째, 보험료가 월 소득의 15% 이상이다.
1: 모르겠어요.
0: 네. 그죠? 계산 안 해보셨죠?
1: 실패. 첫 번째부터 실패.
2: 모르는 거. 네. 네.
0: 잘 몰라요, 대부분. 네. 계산 안 해봐서. 두 번째, 우리 집 보험료가 총 얼마인지 모른다.
1: 네.
0: 뭐 정확히 50만원,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보험 점검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아는 사람한테만 맡겨놨다.
1: 네. 이어서 네 번째, 이건 아마 대부분 해당되시지 않을까요? 보험 증권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2: 네.
1: 다섯 번째, 전화로 권유받거나 홈쇼핑, 광고를 보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
2: 아, 이건 아니에요. 네.
1: 이건 아니세요?
2: 이건 아니에요.
1: 앞에 거는 다 해당 사항이 있으셨나 봐요.
2: 계속하시죠.
1: 네. 네. 여섯 번째, 내 보험이 몇 세까지 보장되는지, 몇 년 납입인지 바로 딱 떠오르지 않는다.
2: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매달 저축하는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지금 언급해드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와 해당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보험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아까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섯 개나 해당이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 저처럼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제발. 자, 본격적으로 그럼 점검하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네, 드리겠습니다.
2: 네.
0: 오늘은 그 보너스 문제로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하루 퀴즈 질문 드릴게요.
2: 좋아요.
0: 네, 가입한 지 10년 넘은 보험은 절대 손대지 말고 무조건 유지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보너스 문제가 많네요. 당연히 X죠.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그렇죠?
0: 너무 쉽죠.
2: 네. 네.
0: 보험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험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핸드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2: 네.
0: 그렇죠? 오래된 보험도 그냥 방치할수록 문제를 발견하는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안진단비가 천만 원밖에 안 되는 보험. 뭐 뇌출혈만 보장되고 뇌경색은 안 되고 그리고 심근경색은 되고 협증은 안 되고 그리고 뭐가 빠져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뭐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고 상해보장이 막 세 건씩 가입되어 있고
2: 총체적 난국이네요.
0: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은 아프기 전에 미리 확인만 하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1: 네, 또 중요한 것이 이 보험은 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뒤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2: 아, 아무 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뭐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이러면은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2: 그렇죠.
1: 그래서 건강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가입이 제한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를 더 남들보다 비싸게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보험 점검은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셔야만 가장 점검받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국 보험은 사고가 나고 나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네.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은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2: 네.
0: 가족의 사항도 변할 거고요. 소득도 변할 거고요. 또 의료기술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2: 그쵸.
0: 신약 신기술을 또 보장받는 그 혜택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 많거든요.
2: 네.
0: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내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보험도 함께 점검해 주셔야 되고 특히 5년 이상 보험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든가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된 보험들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점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이제 또 연말이면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시니까
1: 네.
2: 그 받으시기 전에 또 한번 보험도 점검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보험 가입도 다 해뒀고 지금 아픈 것도 없는데 굳이 보험 점검을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단 보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검해야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점검해야 선택지가 더 넓고 이게 병력이 생기고 나면 가입이 좀 제한이 되니까요. 가입하고 오랫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보장 내용들이 있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 드립니다. 5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좀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0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몇 년 전에 보험을 거의 해지하고 지금은 실손보험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주변에 뭐 암이나 뇌, 심장질환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건강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다시 보험을 준비하자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고 또 해지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보장만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50대 분들이 많이 고민하신 부분인데 특히 청취자님처럼 보험료가 부담되면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실손보험만 남겨두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2: 네.
0: 지금처럼 무조건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2: 그쵸.
0: 큰 위험부터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젊었을 때 보험을 준비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20, 30대는 앞으로 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장기간 준비한다는 개념이 강했다면
2: 네.
0: 50대부터는 앞으로 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 소득까지 생각을 하셔야
2: 그쵸.
0: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실손보험을 이제 유지를 하고 암이나 심장 이런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보장도 준비를 하고 이왕이면 간병보험까지 준비하는 게 좋겠죠.
2: 그러니까
0: 질병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2: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질병 위주로 일단 준비하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실손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실손보험은 이제 제2의 건강보험이죠.
2: 네.
0: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암이나 이제 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쉬어야 되고 소득도 줄어들기도 하고
2: 또
0: 간병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 네.
0: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이제 보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나 생활비 같은 경제적인 공백에서는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0대에는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단비 위주의 보장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 진단비를 받으시면 또 그거를 생활비로
0: 맞습니다.
2: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0: 네.
2: 그렇다면 50대가 보험을 새로 준비한다면 좀 가장 먼저 어떤 보장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1: 네. 이제 50대 남성분이 보험을 새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실손보험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2: 네.
1: 우리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시에 보험료 인상이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환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정답은 없지만 내 상황에 맞게 충분히 어떻게 할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하고요.
2: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 보장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암 진단비의 크기라든지 보장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심장질환, 뇌질환 관련된 보장을 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뇌출혈 진단처럼 내려가는 혈관이 터졌을 때만 보상받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보장이 좀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든지 그보다 더 폭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도 다 보장이 가능한지 이렇게 보장의 범위를 한번 또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겠죠.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지
2: 그렇죠.
1: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이게 사실 50대쯤 돼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면은 이렇게 납입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좀 다들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1: 네.
2: 그래서 갱신형도 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이게 비갱신형으로 할지 갱신형으로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1: 네, 뭐가 좋다 나쁘다의 이제 의미는 아니고요. 좀 다름이 있는데요. 이 갱신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납입을 뭐 소위 말해 평생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잖아요.
2: 그쵸.
1: 이 부분은 또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갱신형의 경우에는 가입 시점에는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정해진 보험료 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납입의 종료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대라고 하시면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 은퇴가 사실 뭐 언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갱신형을 선택을 할지 비갱신형을 선택을 할지 이제 꼼꼼히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2: 그렇죠.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기존 보험을 정리하신 분들은 조급한 마음에 무조건 다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좀 실손보험을 가장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암, 뇌혈관 나간 심장질환 같은 큰 위험부터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집어주신다면요.
1: 뭐 요즘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사실 내 월급 빼곤 다 올라요.
2: 내 월급만 빼고.
1: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소득을 올리는 건 어렵지만 네. 우리가 이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점검을 통해서 지출을 먼저 줄이는 형태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이병훈 팀장님.
0: 9월, 10월, 11월 되면 제일 많이 건강검진이거든요.
2: 그렇죠.
0: 직장인데 건강검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건강검진상 이상이 나왔으면 보험 리모델링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검진 하기 전에 네. 보험 점검을 먼저 받고 건강검진 하는 게 좋습니다.
2: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 보험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이 네. 들어요. 4304님은 저는 60년생 남자입니다. 월 보험료는 110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적당한 건가요?
1: 너무 많죠. 건가요?
0: 너무 많죠. 그건 60세 네. 이후에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힘들죠.
2: 자 이렇게 좀 내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싶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특별시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보험 여건을 뭐 하나씩 뜯어보는 거는 또 네. 어렵고 지금 내가 보험을 잘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고민의 주체를 나로 가져가지 말고 전문가 분들에게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방송 내용 놓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곡 비비의 소소한 해피엔딩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서인천 나들목 부근은 2km 정도 정체고요. 이후로도 신월 부근 밀립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강변북로도 일산 방면으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구리 하남 쪽으로는 강변북로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도 마포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이후로도 한강대교 부근부터 청담대교까지는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내

0: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0: 둘째,
1: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0: 셋째,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0: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TBS 교통정보.
3: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군자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서안산에서 안산분기점까지 또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신갈분기점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은 지금 양재에서 반포 사이 6km 구간도 정체고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가 지금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속도 가 줄어 있습니다. 가양대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 사이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 정체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정체 남아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강화대교 사이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구리 하남 쪽으로는 강변북로가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으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각각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용비교 부근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장안교 조금 더 와서 창동교에서 노원교까지도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서울 진입 구간 양재에서 반포 사이 5km 구간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도 인천 방면으로 부천에서 서운 분기점 사이만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아이,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 동로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0: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요. 금요일 망각이라는 게 있답니다. 금요일 밤엔 뇌가 기억 저장 장치를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들은 노래는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라이크 호스턴 오디오 슬레이브가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네요. 잘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샵 0951로 신청해 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이따 밤에 8시에 만나서 공연도 재밌게 보고 또 그리고 끝나고 맥주 한잔 하지요. 여기 청취자분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합니다. 또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고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비틀스 헤이 쥬드 이어서 콜드 플레이 클락스 들었습니다. 그 비틀스 노래는 246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게시판 분위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점점 신청곡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리고 사연은 TBS의 정상화를 응원하시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꽃마리님께서 익산은 지금 비가 와요. 빗소리가 우두두둑 제법 굵어요. 아까 개구리들이 합창하더니 비가 오긴 오네요. 빗소리 좋아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익산이면은 전라북도죠? 아, 익산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꽃마리님. 네, 사연 자주 보내주시는 분인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판테라, Cowboys from Hell. 이어서 홀앤 어티스, I can go fat that.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홀앤 오티스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낯설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데릴 홀, 그리고 존 오티스라는 두 분이 활동을 하는 밴드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니, 많이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나름.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뭐 빌보드에 엄청난 그 기록들을 세운 팀이기도 하고요. 이분들 특징이 백인인데 목소리나 노래 자체가 흑인 소울처럼 부른 걸로 좀 유명하지요. 근데 지금 두 분 사이 아주 안 좋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데일리 헐이 오티스를 고소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시 뭐 차차 말씀드린 걸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해체 상태입니다.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5584번님, 안녕하세요. 선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무더운 날씨였네요. 이 더운 날씨 지나간다 생각하면서 노래 신청합니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신청합니다. 네, 산울림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듣겠습니다.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3147번입니다. 저는 40대 남자인데요.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니 상대방의 연락 하나에도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괜히 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당황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연애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일단 다시 연애 시작하신 거 축하합니다. 일단 저는 연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연애를 재밌게 하시는 법은 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3147님 추구해야 될 인생관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착 아니에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다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지내셨잖아요. 그러면 더 그렇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40대 연애가 20대랑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밀당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때는 막 연락 안 와도 막 안 기다린 척하고 막 그런 좀 밀당이라고 하죠. 근데 40대가 됐어요. 뭘 기다려요. 그냥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얘기 안 하면 상대방 모릅니다. 오히려 그냥 참고 꾹꾹 참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 3147님번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집착이라고 하셨는데 그 좋아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지 그 집착 아니에요. 그거 계속 억누르면 연애 재미없잖아요. 40대 연애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가려고 하세요. 20대처럼 매일 막 불같은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돌처럼 은은하게 가는 거 아시죠? 매일 연락 안 해도 되고 또 만나면 너무 편하고 좋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대방 연락에 당신 하루를 다 맡기지 마세요. 보고 싶을 때 연락하고 하고 나면 우리 3147번님 할 일 하세요. 당신 겁니다. 하루는 다시 심장이 뛴다는 건 우리 3147님번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누디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퀸, Love of My Life 들으셨습니다. 보통 그 사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선곡을 늘 하는데 오늘은 3147번님 오랜만에 연애한다고 하셔서 축하곡 한 곡 띄워드렸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삶을 살아야죠. 네, 아무튼 연애는 연애지만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소나무님, 제 사연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고민 상담 그냥 끄적여 본 건데 진지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감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살겠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순우디. 이렇게 쓰셨네요. 네. 기억납니다. 조연이 아닌 주연. 아 참. 제가 더 감동이네요. 이런 문자 주시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책 보고 심리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메탈리카 1 들으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광고도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왔네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 아닐까 기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넬 스테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0: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지하도로 한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도로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고장차 처리 중인 서창분기점 일대와 안산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2588-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러정렬 2588-2588 응답하라 2588-2588.

0: 6688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0: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증평나들목 진출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중이라 현재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있는 진천나들목이나 이후에 있는 오창나들목에서 우회하셔야겠는데요.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는 평택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먼저 평택 고덕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4km 구간 정체고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진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이어집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한 3차로에서는 작업이 시작됐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제문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모두 월릉북리점과 묵동 구간에서 정체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50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한남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매송 휴게소부터 3km 구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경기 광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 증평나들목 진출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진출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